강과 트리슐리강 일대 대규모 돌발 홍수가 이어졌는데요. 국제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이 계절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제 네팔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큰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현재 연락 두절 중인 분들이 계세요. 그 많은 터전이 물에 잠기고 소중한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속에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네팔 국민들과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실 거죠?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여 환난 때 요새시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9절과 10절입니다. 환난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네팔의 홍수 피해 현장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두려움에 가득 찬 주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또한 지치지 않고 구호의 손길을 더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을 그 땅에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주님, 네팔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의 첫 곡 위클레시아가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우신 찬송 띄워드렸습니다. 지난 밤사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최소 1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 남동발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의 한국인 9명을 포함한 403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당시 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빙하 붕괴 사태에 따른 지진 유사 현상인데요. 현지 시각 26일 AP와 I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이날 수색 작업을 통해서 시신 157구를 수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아마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의 그 충격 못지않은 큰 안타까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팔 관광부가 밝힌 지금 관광객 실종 상황은 무려 403명이 현재 실종 상태. 그중에서 341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경찰관도 28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고요. 중국 측에서도 현재 실종자가 265명이라고 보고할 정도로 큰 산사태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황도 지금 안타깝게 속속 현장 상황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피해 지역인 트리슐리강 일대에 한국 기업이 참여 중인 어퍼트리슐리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이 바로 이 한가운데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5명 그리고 현지 채용된 한국인 1명을 포함해서 총 6명, 한국 남동발전 소속의 공사관리 인력 총 3명, 갑작스러운 홍수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서 당시 현장 주변에 있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8명이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됐으나 현재는 한 명이 더 늘어서 9명이 연락두절 실종 추정 상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현지 외국인 직원 200명과 함께 고립돼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서 신속하게 영사조치를 받으면서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실종 중인 우리 국민이 9명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네팔의 산사태 상황으로 인해서 실종된 우리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수색 중인 많은 분들이 꼭 발견될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립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구조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의 기도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기도를 올리지만 현장에 있는 고립되어 있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꼭 구조당할 수 있도록 이 피해 지역 트리슐리강 일대에 있는 또 우리 국민들 빨리 수색할 수 있도록 네팔의 홍수 피해를 입은 그 땅을 위해 오늘 함께 마음을 다해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네팔 홍수 피해를 입은 그 땅을 위해 오늘 함께 한 줄의 기도문 지금부터 올려주시죠.

팀누워십이었습니다. 너 두려워 말라 찬송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도 샬롬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갑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국 그리고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들려오곤 합니다만 지난 26일 현지 시각으로 26일 네팔 누아코트 지역 트리슐리에서 발생한 이 대홍수는 참으로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엄청난 상황입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진흙탕에 휩쓸려 사라지는 사태들이 보도를 통해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4.4 지진, 그 이어서 5.2 또 지진 이어서 이 빙하 붕괴 사태로 계속해서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 네팔 그리고 중국 국경 인근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식이 두절된 상태로 수색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9명 실종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한 주를 보내주시면서 이 네팔 지역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또 제 외 내 국민들 그리고 실종 상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또 발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5843님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팔 산사태 정말 엄청납니다. 더 큰 피해와 인명 사고가 없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한 줄의 기도문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127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도의 한 줄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 홍수로 고립되고 실종된 모든 이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네팔 홍수 피해 현장 가운데 특별히 고립된 상황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생명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찬 주민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고립돼 있다고 하는 우리 국민 연락 두절 중인 9명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고 많은 구호의 손길들이 그 땅을 향해 더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의 기도를 보태실 분들은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네팔 지역에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한 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김겸 PD와 함께 네팔 현지 상황의 타임라인을 한번 팩트체크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고를 한번 받으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현지 상황들을 파악하는 시간 가도록 하고요. 유연수 목사님 그리고 네팔 현지 목사님들 전화 연결해서 현지를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지 눈물 어린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샵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네팔 지역의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는 현장에 많은 구호의 손길이 도착하도록, 고립된 우리 국민들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지난밤 사이 네팔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현재 9명이 연락두절 상태고요. 다행히도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10명은 지금 안전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네팔 정부는 지금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보내고 또 네팔 한국인 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에 네팔 정부 측에 또 한국인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하면서 신속하고 또 적극적인 수색과 구조를 요청하고 또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한 상황이고요. 지난 밤이죠. 10시 30분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는 대책본부 회의가 주재가 됩니다. 우리 국민 9명이 실종 고립된 상태라는 안타까운 사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면서 로이터 그리고 AP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중북부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외국인만 무려 290여 명을 포함한 여행객이 무려 380명가량이 실종된 상황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멀리 대한민국 부산에서도 또 이 실종과 고립 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9명의 한국인들을 위해 기도를 모으는 특별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한 줄의 기도문을 여전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3874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아침에 이 찬양이 떠오르고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의 이 짧은 기도문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될 때 놀라운 역사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줄 기도문에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입니다.

네,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우리 김겸 PD와 함께 네팔 이 대홍수와 관련된 타임라인 한번 분석해보고요. 현재까지 팩트체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PD, 네,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마

0: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국제보도를 통해서 소식들을 만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전이죠. 네팔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먼저 발생했습니다. 이 참혹한 돌발 홍수 산사태 소식 연속해서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참사 원인에서부터 현장 상황까지 시간대별 타임라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겸 PD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1: 네.
0: 참사의 시작이 어제 26일 아침 8시 40분경이었죠?
1: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초기 보고 당시에는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해 산사태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질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 진상에 정정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원인이 아니라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수백만 톤의 빙하와 암석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발생한 충격이 지진파로 측정됐던 것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게 지진파로 감지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빙하가 무너졌다는 건데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결국 기후변화로 약해진 빙하가 몬순 폭우에 맞물려서 무너져 내려버린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붕괴가 일어난 직후인 어제 오전과 오후 사이 상류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토성류와 흙탕물이 하류 마을과 국경 검문소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개 이상의 교량이 힘없이 파손되고 도로가 통째로 유실되면서 현장은 즉시 완전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어제 저녁 우리 외교부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현재 있었던 우리 국민들의 상황, 현재까지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1: 네, 사고 지역 인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머물던 우리 국민은 총 1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10명은 무사히 대피해 안전이 확인됐지만 현재 9명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현재 통신망과 전력이 완전히 끊겨서 위치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외교부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는 외교부 4명, 소방 5명, 경찰 2명 등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파견해서 수색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에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0: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오늘 현재 현재 피해 규모 구조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16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종자만 380여 명에 달하고 있고요. 현재 네팔 군경과 국제구호대가 투입됐지만 교량이 끊겨서 중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라 수색에 큰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상류에 형성된 토사재방이 또 터질 경우에는 2차 돌발 홍수 가능성이 있어서 현지는 지금 긴장감의 극에 달해 있다고 합니다.
0: 네, 육로가 막혀있는 만큼 열 감지 드론 그리고 위성 장비를 동원한 신속한 수색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제에 이어서 지금까지 24시간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소식이고요. 지진파로 감지될 정도로 대홍수 엄청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이 현재 네. 9명이 실종 상태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 우리의 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맞습니다.
0: 네. 우리 김겸 PD는 사실 티베트 지역에 단기 선교사로 1년간 파송 선교사로 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1년 동안 티베트 지역을 품고 다녀왔는데요. 어제 저도 저녁에 긴급하게 현지 선교사님께 기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팔에 티벳에서 일어난 대홍수로 인해서 네팔 마을이 완전히 잠식됐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손 모아달라라는 이 기도 제목을 받고 저도 손을 모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현재 저희 국민들이 9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실종 상태지만 단기 선교팀들이 좀 많이 방문하는 상황인지라 현재 많이 긴장한 상태에서 지금 현지를 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이 소식을 들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신속하게 구조작업이 일어나고 또 우리 단기팀들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손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현지 선교사님께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 방송은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0: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진짜 마음을 모아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네팔과 티베트 땅을 위해서 또 이 중국 국경 인근입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현재 수색 중인 많은 재외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이 눈물을 닦아주시도록 또 선교사님이 요청한 기도 제목 들으셨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 김겸 PD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 땅을 얼마나 품고 사랑하면서 사실 여기에 사역하면서도 늘 그 땅이 마음이 있잖아요.
1: 맞아요. 실은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티벳 땅 안에, 티벳은 지금 중국에 그렇죠. 속해 있죠. 그래서 티벳 땅 안에는 현재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경에 다 추방을 당하셔서 다 네팔이나 북인도 지역으로 지금 다 다시 재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네팔 지역에 최근에 참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소식을 전달받았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현재 청년들이 돌아와서 예배가 개척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역사가 있던 북쪽 마을 지역에 이 홍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많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뉴스에는 한 마을이 고립된 것처럼 나와 있지만 북쪽 지역의 많은 마을들이 지금 잠식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걱정이 그 기도 편지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무엇보다도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너지는 그 처참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더 이상의 피해의 슬픈 소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손길로 인해서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기도로 밀어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상황은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기현 PD 고맙습니다.

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네팔을 위한 특별한 시간 갖고 있고요. 네팔 현재 상황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전화를 수용노교회 해외사역부로 돌려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수용노교회 국제사역부를 총괄하고 있는 오기훈 목사라고 합니다.
0: 네, 수용노교회 국제사역부 목사님께서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 나라

0: 아, 여러 언어의 예배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는 네팔 예배도 있나요?
1: 예, 저희가 40개국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 12개 언어로 예배가 있는데 그중에 네팔어 예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네팔 목사님이 또 같이 섬기고 계시고요.
0: 아, 그렇군요. 네팔 목사님께서 이 수영로 교회에서 또 네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상황이고 또 어제 있었던 이 네팔에 대해 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계실 것 같은데요.
1: 네.
0: 오 목사님 어떠십니까? 이 사실 국내외 이 자연재해 상황 속에서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목사님의 마음도 참 무너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지에 가족들을 두고 계신 분들을
1: 맞아요.
0: 늘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1: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는 몰랐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외국인 목사님들 그 단톡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예, 이 전화 오기 1시간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또 극동방송에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0: 네. 지금 현재 목사님께서 네팔 목사님과 같이 계시죠?
1: 네. 지금 제 앞에 네. 제 옆에 우리 네팔 예배부 담당하는 이벤드라 목사님 같이 계십니다.
0: 이벤드라 목사님께서 한국어는 조금 하시는 편이신가요?
1: 뭐 저희가 그냥 그 이게 긴급하게 연락이 와서 통역을 저희 영어 예배부 하시는 김평화 목사님 옆에 같이 해서 통역을 좀 해주실
0: 네,
1: 겁니다.
0: 김평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통역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네. 네.
0: 이벤드라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팔 현재 상황들 아마 이벤드라 목사님께서는 속속히 지금 받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팔 현재 상황들 지금 어떻습니까?
2: 네, 힘드십니다.
3: Our country is suffering this time with a major natural disaster.
2: 네, 지금 현재 네팔 그 대형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좀 많은 슬픔 그리고 또 고통 속에 지금 있습니다.
3: This accident took place yesterday morning 8:30.
2: 저희가 알기로는 어저께 네팔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경 이제 있었는데요.
3: First, Nepali people they guessed that that disaster, a massive flood, took place because of glacier bursting out. But later on, it is known that avalanche took place in Tibet, and that blocked the river with a big rock.
2: 예, 그 네팔 국경 지역에서 빙하가 붕괴되면서 홍수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눈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런 뭐 돌들 그리고 또 그 돌들이 밀려오면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3: And that blocked a river and big quantity of water was reserved there and when it was broke out so it came like tsunami in Nepal.
2: 예, 그래서 강에 있던 다리들이 완파되고 또 강물이 막히면서 그게 그 댐이 있는데 그게 터지면서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또 죽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3: Since it took place in the border of Nepal and China, Tibet also suffered a loss.
2: 네, 중국과 네팔 국경 지역에서 이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또 티벳 국경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실종되었는데요.
3: I guess more than 50 Chinese people also they are missing and almost 500 Nepali and tourists in Nepal they are missing now.
2: 네, 그래서 500여 명의 그 네팔 분들 외에도 중국 국경지에 있는 중국 분들도 한 50여 명 실종되어 나와 있고요. 또 많은 관광객들도 지금 실종되거나 이렇게 파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And the river bridge are collapsed more than I think 8 or 9 bridge that used to connect one city to another city, they were completely collapsed.
2: 네, 그래서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8개에서 한 9개 정도의 다리도 이렇게 홍수 때문에 파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 And two cities completely wiped away by 네. the flood.
2: 그리고 홍수 때문에 2개 그 네팔 도시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고요.
3: So we are suffering so much because of massive flood. This time.
2: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고 또 많이 슬픔 가운데 계십니다.
3: People they have lost their houses,

0: and loved ones.
1: 네, 사랑한 가족 당연히 잃었고요. 또 삶에 터진 집들도 지금 다 잃은 상태입니다.
2: 네, 이런 상황입니다.
3: 네, 이벤드라 목사님, 네팔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0: Now, please pray for the remaining people after flood. They do not have proper shelter. They do not have food. They lost everything. So pray for them that government and other humanitarian needs will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other NGOs.
1: 네, 그곳에 남아 있는 우리 네팔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잃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도 포함하지만 그 남겨진 사람들 안전 또 구호 작업 또 적절한 임시 거처 마련 등등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And please pray for the rescue and speedy recovery of the injured people.
1: 네, 그리고 지금 다치거나 실종된 분들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것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3: 네. 이벤드라 목사님의 이 다급한 기도 요청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받고 진심 어린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또 각자 예배 공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간이 저희가 생방송이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벤드라 목사님께 짧게 네팔어로 현지를 위한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오케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인정의 말씀을 님께 예서리 하밀라이 네팔 देशको बारेमा जानकारी दिन र अहिले नेपालले भोगिरहेको गाह्रो परिस्थितिमा प्रार्थना गर्न तपाईले हृदय दिनु भएको छ म प्रार्थना गर्दछु विशेष गरिकन तिब्बत अनि नेपालमा जति पनि मानिसहरूले जीवन गुमाएका छन् धनजन क्षति भएको छ ती सबैमा तपाई परमेश्वरको कृपा रहेकोस् उनीहरूलाई छिट्टै तपाई परम प्रभुले सान्त्वना दिनुहोस् उनीहरूले घर गुमाएका छन् आफन्त गुमाएका छन् उनीहरूलाई बस्नको निम्ति प्रोपर सेल्टरहरू अनि त्यसै गरी उनीहरू खानेकुरा पिउने पानी सबै कुराहरू तपाईँ परमेश्वरले जुटाइदिनुहोस् सबै कुरामा तपाईँले आशिष अनुग्रह गर्नुहोस् प्रार्थना गर्छौँ येशूको नाउँमा
3: 아멘. 아멘. 이벤드라 목사님 저희도 함께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0: Yeah, thank you so much.
2: 감사합니다.
3: 네, 두 분의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이벤드라 목사님의 네팔 현지어 모국어로 올려드린 기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고요. 이번에는 수영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연수 목사님 연결합니다. 목사님.
4: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저희가 네팔 현지어로 기도를 방금 올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모국어로 목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을 위한 기도 목사님 대표로 해주시죠.
4: 살아계실 때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극장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네팔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림을 당해서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모두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아름답고 귀하게 마무리되어지고 아멘. 특별히 네팔 국민들이 위로받고 이럴 때에 온 땅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네팔 땅에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4: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없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곳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울며 통곡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과 가정을 잃고 집안을 잃어서 살림살이가 전부 다 파괴되어서 안타깝게 부러지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3: 아멘.
4: 아버지 하나님 실종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족들이 그곳에 일을 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실종되어 있사오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네팔 그 현지의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 함께 정말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안타까운 상황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유연수 목사님의 기도문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립당한 이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네팔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 선교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제 외 국민들, 내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립된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팔의 홍수 피해 현장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환란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피해가 없이 안전하게 그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의 손길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사랑의 일꾼들이 보내어지도록,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네팔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샬롬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유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아, 저는 그 M교회 집사 제갈 영준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뭐 저희 M교회가 무척 자랑스럽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M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부분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 사회와 소통이 아주 잘 되는 그 교회이고 또 주민과 그 하나 되는 그 교회이므로 주민의 선한 뜻을 우리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0: 저는 제갈용준 집사님의 음성에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확신과 기쁨은 목사님을 향한 사랑으로, 존경으로 또 이어지지요.
1: 이 시대의 최고의 스승이시죠. 저의 또 스승님이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김홍수의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0: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의 목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제갈용준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을까요?
1: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잠시라도 안 들으면 뭔가 아침에 나가면서 빠진 느낌? 예, 그런 느낌이어서 아내가 저를 이제 전도를 했죠. 결혼한 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많이 울고 또 웃고 그리고 또 영어 찬양도 많이 따라 많이 부르고 또 제 아내하고 같이 따라 부르고
0: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방송, 아내와 함께 영어 찬양을 따라 부르는 방송, 그리고 운전하면서 나의 영혼을 차분하게 감싸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아침에 전 듣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듣긴 하는데 아침에 듣는 이유는 아침에 출발을 정말 하느님과 함께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에서 이제 듣긴 하는데요. 차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차 운전을 할 때 교통이라든지 여러 그 교통 체증이라는 게 있을 텐데 교통방송을 듣고 있으면은 찬양도 나오고 또 여러 또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눌 때 차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시는 것 같기도 같습니다.
0: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제갈용준 집사님의 아내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1: 제가 좀 약간 노총각이었습니다. 제 처는 그 신앙심 아주 깊은 그 교회의 자매였고요. 그래서 저 자매와 결혼만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도 들었고 결혼해서 한참 방황 후에 정말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물론 뭐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그냥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다녔었고요. 한 8년, 9년 전에 저희 집에 그 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를 넷을 두고 있는데 아들, 딸입니다. 마지막 딸이 나면 딸을 가지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느꼈고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첫사랑이 기억나네요.
0: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첫사랑으로 전파 선교사가 됩니다.
1: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이렇게 전파 선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가진 않아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누비어지는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0: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내가 가지 못해도 전파가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지요. 이 전파를 보내는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 방송 가족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다립니다.

0: 네, 김선 집사, 우리 또 자랑하는 또 우리 동건 엄마, 아, 또 집분자로서 또 주님의 또 종으로서 또 딸로서 역임을 다하는 모습 보면은 남편으로서 이 뒷바라지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사역을 우리 M교회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 같이 사역을 같이 하고 동근 엄마 너무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서 너무 고맙고 여보 사랑해.
1: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제갈영준 집사님. 내 아이를 향한 축복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0: 우리 제갈동건, 제갈동훈, 제갈진, 우리 막내 제갈

0: 현 저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매주 우리가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좀 드리는 게 소망이고 물론 뭐 지금 다 예배를 드리지만 차후에 성인이 돼서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꼭 간직하는 그런 신앙인이 꼭 되기를 우리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새 아들과 한 따님을 향한 제갈용준 집사님의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33장을 중심으로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아파했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죠. 조국 유다는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예루살렘성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유다는 만연된 죄악과 불의 속에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혀 있죠? 앞장 32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냐 하고 그를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지금 유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그 어두운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이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비록 현실은 냉혹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절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의 현실은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사직동 거리를 지나다 보면 임대라는 편말을 붙인 가게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으십니다. 부산은 또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2의 도시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이제 몇 년 후면 인천이 뜬다는 거예요. 아니, 벌써부터 경제 지표에서는 인천이 부산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도 전쟁과 맞물려 위기와 불확실성 가운데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 수많은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영적인 현 주소가 하나님 앞에서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암담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보면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변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받아 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뜻이 뭐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서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자존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가능한 것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32장 27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아이고, 이 어려운 문제 이건 하나님도 안 된다, 주님이 오셔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실패가 아니에요. 사실은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안 돼.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는 게임 오버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그냥 무작정 비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털어놓거나 되뇌이는 독백도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의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뭐다? 말짱 도로묵이다. 꽝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며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받아합니다.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완성이 안 돼서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편이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무기를 주셨는데 왜 딱 감춰놓고 나는 무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데 벽돌 한 장을 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기도의 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왜 입 닫고 있냐? 오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영어로 보면 cry out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잠잠한 묵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커야죠. 목소리가 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내어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고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꼭 그렇게 막 주여 불러야 됩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은 내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잠잠히 묵상해도 되지요. 물론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상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인 거예요. 여름을 보내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하반기에 다시 끌어올려서 이 하반기 남아있는 4개월 동안 다시 믿음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세미나 하는데 주여를 한 50창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여 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33분에게 주여를 한 50번을 불러라. 제가 훈련받을 때는 100번을 했어. 100번. 주여 100창. 여러분, 주여 할 때 그 주여라는 부르짖음,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데 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죄악의 덩어리들이 올라오면서 우악 하면서 막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내어드릴 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마음의 기쁨이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저는 강사 시절 초등부를 담당했는데 초등부 이제 수련회가 다가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 초등부 전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한 100명 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제 노트에 적어가지고 새벽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

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의 초등부 수련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련회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요, 아이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요, 그 초등부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하고 울고 뒹굴고 회개의 눈물이 강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려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빈곤한 거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빈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부족함은 뭔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날에도 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은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컨디션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내 상황이 도무지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우리를 확 붙잡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마음을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굴곡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는데요. 그 응답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건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회복이나 포로기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축복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구절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웰타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어둠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0: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 오늘 현실은 어렵습니다. 아직 회복과 부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기다림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도에 참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참된 응답은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동계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 현실을 돌파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쏟아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완벽한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샵 0933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도 기다리신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즉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실망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0: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십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자라듯이 하나님의 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에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픔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찬양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긴급한 기도 제목부터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팔 지역의 히말라야 고지대 빙하 붕괴로 인해서 대규모 돌발 홍수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지역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네팔 지역에 저희 또 한국민들이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우리 국민도 9명이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안전히 구조되어서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0: 또 절망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현지민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이 추가 2차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이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들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할 수 있도록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네, 너무나 긴급하고 또한 충격적인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 네팔 지역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네팔 지역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히말라야 고지대 빙하 붕괴로 인하여서 돌발 홍수로 피해가 일어나 수많은 실종자와 또한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네팔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 국민 9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서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가족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 현지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생명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도우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아멘, 원합니다. 추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임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재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현재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부터 채무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1: 네. 네. 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형편을 도우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익명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재무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막막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너무나 실망스럽고 좌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재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필요한 재정과 여건과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다음은 202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둘째 딸과 작은 사이가 집 문제로 현재 갈등 중에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뭐 자세한 문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집 문제로 이렇게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 네. 특별히 집 문제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갈등 속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님 집 문제로 인하여 둘째 딸과 또 작은 사위가 심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둘째 딸과 그 작은 사위의 마음에 아버지 나누어지고 금이 가고 상처받은 마음들의 갈등들이 하나 되어 회복되게 하시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감으로 복된

0: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기도할 때 우리의 답답함이 해결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167님의 기도 제목 계속 소개합니다. 저희 아내가 중증 치매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요. 저는 심장과 폐에 물이 차서 또한 병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내와 제가 건강이 깨끗이 회복되고 다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0: 네.
1: 이런 일도 있습니까?
0: 그죠.
1: 아내도 남편도 같이 병원에 입원 중이시네요.
0: 네. 그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67님 사랑하는 아내가 중증 치매로 인하여 요양원에 지금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그 치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기억력과 그 모든 행동에 그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심장과 폐에 물이 많이 차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남편분도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그의 모든 쇠약된 기능들 무너진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이 강건함을 회복하여서 가정이 화목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8월 27일 목요일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간이 11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샵 0933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0: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656님의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 자매가 유방암으로 인해 생긴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현재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암 치료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주님이 인도하시는 병원으로 연결되어서 치료받고 깨끗이 치유되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나요? 네. 안타까운 사연을 올리셨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특별히 교회에서 이 반주로 섬긴다는 네.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9656님 교회에서 정말로 은혜롭게 반주하고 섬기는 자매님이 유방암으로 인해 생긴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 되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항암 치료도 어려운 상황이라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만져주심으로 그 모든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좋은 병원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병으로 연결하여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참으로 깨끗하게 치유하는 기적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계속해서 7087님의 기도 제목은요. 저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신병관 배순례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부모님 병 간호에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있는데 저에게도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부모님 간병 간호에 정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지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낙심하지 맞습니다.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예. 하나님께서 네. 예, 그 네. 소원함을 들으시고 아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변화시켜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087님 참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 꼭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아멘.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걸음을 이끌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 병 간호하는 가운데 체력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새 힘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2490님의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0: 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셔서 이번에 시험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갈 때에 긴장하지 않고 잘 문제를 풀어내므로 합격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아멘.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저는 올해 43살 여성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리겠습니다. 결혼의 시기가 지나가고 보니 만남의 기회도 줄어들고 쉽지 않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를 않은데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제 자신이 또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예비해 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결혼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예비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결혼을 위하여 간절한 소원함을 안고 올해 43세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자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결혼의 시기가 지난 것 같고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막막한 현실 앞에 때로는 스스로 위축이 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소원음을 들으시고 예비하신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아멘.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복된 짝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은 내일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도로 도우시는 그래서 지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이야 말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초대 북방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우상을 극도로 숭배하였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아들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나답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왕이 이사갈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바사의 반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살되어 죽어버리고 바사가 3대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 이스라엘은 3대째 벌써 또 왕조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사 3대 왕, 그 이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엘라 왕 역시 2년 동안 재위했고 바사는 24년이었습니다. 엘라, 4대 왕 엘라도 2년 뒤에 술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던 중에 전차 부대장 시머리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함으로 두 번째 왕조, 바사의 왕조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왕은 벌써 5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머리가 이 5대 왕이었는데, 시머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대 왕 가운데서 3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짧은 7일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시머리의 모반으로 왕이 되었지만 백성과 군대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군관 오머리에 의해서 그가 피살되고 왕조에서 끝나게 되죠. 드디어 오머리가 6대 왕이 됩니다. 아까 아합이 몇 대라고 그랬죠? 7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머리고 오머리의 아들이 아합이란 겁니다. 오머리는 12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외교

정책을 폈고 많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주변 땅,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주변의 나라에서도 이 오머리의 하우스라고 하는 하우스 오브 오머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므로 얼마나 는 영토가 컸던가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오머리도 12년 재위하고 그 이후에 아합,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 7대 왕으로 2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제일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이런 식으로 아합왕의 두 아들이 왕조를 했지만 이 오머리 왕조도 끝나게 됩니다. 이은 왕조, 제5대 왕조, 제6대 왕조, 제7대 왕조.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해가 BC 722년입니다. 자, 아까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놀랍습니다. 931년 BC에서 722년까지, 그러니까 210년 동안 왕조가 있다가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문,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멸망됩니다. 210년 동안. 210년 동안 왕조는 몇 번 바뀌었다고요?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방 유다는. 이로부터 135년 뒤 586년 BC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 유다는 왕조의 전체 길이가 345년이고 북방 이스라엘은 210년대, 210년에 7개의 왕조가 있었고 남방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처음 세웠던 유다 왕국은 345년 동안 단 한 개 왕조만 계속돼.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이렇게 해서 20명의 20대 왕조가 이어졌던 겁니다. 20대까지 한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전능했습니다. 아합왕, 7대 왕입니다. 이 7대 왕, 아합왕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수 있는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의 특징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북왕국에 가장 잘했던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세벨의 가장 잘한 게 우상 숭배. 아합이 가장 잘한 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에 제일 열을 올렸고 제일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긴 했지만 시돈,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돈, 여러분 수로 보니게 할 때 그 보니게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지역을 두고 있는데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우상들을 그대로 도입해 왔습니다. 아합이 함께 해왔던 겁니다. 국가 종교 차원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을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나쁜 짓은 골라골라 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성경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머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한 구절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악함의 탁월함을 나타냈던, 말이 안 되지만 정말.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야. 여로보암 1세인데 그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아니죠. 사실은 친조상은 아니지만 왕조로 따지면 그 앞전 최초의 왕조였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시돈 누구예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왕이 참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없고 전부 다 나쁜 짓만 우상만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노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합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니까 이세벨의 자기 와이프, 왕비가 섬기던 나라의 신들까지 다 도입해서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왕 때 있었던 저 유명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아합 왕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장으로 따지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에 175세로 죽는다고 기록합니다. 모두 합하면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얘기가 성경에 무려 16장이나. 근데 악한 왕을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장을 할애하였을까?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면 교육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인 우상 숭배를 징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앙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두고 말하는데 앞으로 내가 말하기 까지 비가 안 올 거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18장 1절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 일부 예배 때는 금방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얼마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아합이 말하기 전에는, 아니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가서 비 내린다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지나간 3년 동안 기근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아합 왕, 그 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의 왕조 내에 요 사이로 말하면 장관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오바댜가 있었어요.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13명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우상 전체로 뒤덮여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우상을 가장 앞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살려두었는데 오바댜는 100명을 숨겼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한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오바댜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문 가운데서 물을 공급해요. 굴 속에 숨겨놓고 몇 명을? 100명을 50명씩 두 개의 굴에. 그리고 뭐죠? 떡을 갖다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게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아합은, 사실 아합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숨기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의 신하로, 국내 대신으로, 요사의 말로 장관으로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물 근원을 찾아가자. 내가에 어디 물 있는 데를 찾아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혹시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꼴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혹시 풀 나는 데 있으면 그 풀이 있어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을 모두 잃어버릴 왕실에 있는

안에 있는 많은 칭성들을 잃어버릴 그런 아주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6절 두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아합 왕과 오바댜가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바댜가 따로 왕은 따로 가고 오바댜 따로 갑니다. 오바댜가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오바댜가 깜짝 놀라며 아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왕은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는가? 엘리야를 왜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비가 안 왔으니까 엘리야를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왜 찾았을까요? 다시 만나면 혹시 비를 얻을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만약 왕께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서 왕이 당신 만난다고 왔다가 당신 없어지면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게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옮겨가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어떻게? 아,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아합 왕이 가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복상에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좀 내기를 합시다.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신이 응답하시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산 꼭대기에 영적 전투가 열에서 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올라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400명 450명 850명이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리는 해질 때 소제를 드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죄송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소제 드릴 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얹고 물을 12동이나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영어 단어 단 53단어의 짧은 일명 명진학파에서는 엑기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서 그 12동이 물 저 주변에 판 그 물 도랑에까지 모든 것을 다 핥아버리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 모두를 이스라엘 골짜기 가서 다 쳐주겠습니다. 엄청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죽여봐도 알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를 850명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 비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19장 1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왕이 왕비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비가 내리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일 칼로 죽였는지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신 한 사람을 보내 신부름을 보냈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엘리야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저 사람들 중 누구예요? 네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생명을 그렇게 갖게 너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 아직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누구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정말 성경에서 이상한 장면을 만납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요. 18장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 너 가서 아합에게 비가 안 온다고 그래라. 네가 다시 말하기 전에 비 안 온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너 이곳을 떠나서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릿 시내가에 갔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까마귀가 갖고 와요. 뭐를요? 떡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겁니다. 시내의 물을 먹고 그 떡과 고기로 지납니다.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내가 말라버려요. 시내가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 그리 시내가 여기 더 이상 있지 마라. 사르밧으로 가라. 기억나십니까? 사르밧 가서 누구를 만나요?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르밧 땅에 들어가니까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과부예요. 그 과부가 나무를 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그릇에 물을 좀 달라.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요. 불러서 나 떡 하나 먹고 싶으니까 떡을 하나 가져다. 그 여인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하십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나는 우리 집에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나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나무 주워다가 우리 집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 가루를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것을 굳이 떡 한 덩이를 내게 먼저 가져래. 네가 만들어 먹기 전에 그 떡 한 덩이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만들어 갖고 오래요. 저는요 정말 저는 엘리야처럼 그런 음성 안 듣는 목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 목사야 너네 교회 과부 모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그거 네가 먼저 달라고 그래서 먹어라. 저를 보세요. 제가 그거 말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그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할 거 아시니까 저한테는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무슨 소린지는 알아들으시죠? 근데 그 이후에 그냥 간단하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다 모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도 그렇게 큰 대승을 거두고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단칼에 자기가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아니 하늘을 뚫고 나갈 듯한 그런 용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놀라운 간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제 자기 생명 살겠다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르로 어디에 속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동안 활동하던 데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 남쪽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국경을 넘었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나 살려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완전히 그 부엘세바에르로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 다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디프레스와 얼마나 심적인 침체가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이걸 현대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없어서 안 되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열심을 내고 누가 봐도 저분의 저분만큼 믿음 좋은 저분이 기도하면 모든 게 응답돼 막 역사 그때 그 역사도 그분 때문에 된 거야. 그랬던 그가 어떤 날 갑자기 예배당에 안 보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 어디 딴 데 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다.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모습

0: 엘리야가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죽여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냥 죽기만 해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나 누구하고. 한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찬란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빛나는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사실은 잔다는 표현이지만 이게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 눈 안 떴으면 좋겠어. 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진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어루만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은 그때 어루만지세요. 6절 계속해서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기는 먹었지만 아니야. 또 그냥 누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다시 왔어요. 또 하나님 어루만지심.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한 분들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한때는 그렇게도 잘 나갔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좀 모르면서 내 남편도 나를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내 아내도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우리 사업도 누구도 안 하나님 우리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네, 하나님은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여 어루만져 주세요. 이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거는 그냥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냥 주님 이제 족하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좌절과 절망과 영적 디프레스 속에 침체 속에 빠진 그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고 성경 그러잖아요. 어루만지고 다시 어루만지고.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루만져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이 어루만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막 엄마들이 오는 겁니다. 엄마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애기 안고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 와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당시 여자들이 회중 앞에만 나올 수 있어요? 아기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우리가 만져주심을 바란다면 주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주여 조카오니 죽여주옵소서.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 안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사업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하죠. 엘리야 자기가 하려고 하던 그렇게도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복음사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도 침을 뱉어 흙을겨 눈에 바르시고 손을 대셨다는 거죠. 주님의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주인부화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H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교육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교육 전도사가 사라지면서 교회 학교 사역 생태계가 흔들리고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사역 부담 속에 신학생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장로회 신학대 청빙 게시판에는 1년 내내 교육전도사 상시 청빙 공고가 올라오고 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해 끌어올림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목회자들은 100만 원 이하의 낮은 사례비와 장학금 부재, 그리고 지방 및 소형교회 기피 현상이 품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역 중인 신대원생은 평균 3개의 사역을 맡고 있으며 25%는 5개 이상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주일 설교 외에도 찬양 인도와 미디어 장비 관리까지 맡으면서 정작 설교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다고 토로합니다. 여기에 소명의식 약화와 거주지 문제, 학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역 대신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신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김동훈 전도사는 학업과 생활비, 학비를 사례비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회의 학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역과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휴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전도사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목회 후보생으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학비 지원과 업무 범위 현실화 등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교육 현장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부산 목회자연합이 지난 주일 부산 순복음 강변교회에서 8월 성령 세미나를 열고 성경의 문화적 맥락 이해와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목회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첫 강사로 나선 최무열 전 부산장신대 총장은 성경 해석 시 이스라엘의 고대 문화와 수사학적 비유를 이해해야 본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건재 순복음 강변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돌봄과 말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용근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는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인의 신앙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결합한 양날개 사역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용근 대표는 3040 세대를 교회의 허리로 세우기 위해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강소교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위의 교회가 세운 비영리 민간단체 길위의 사람들이 어제 경기도 평택 부용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책가방 120개와 학용품,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생의 44%가 다문화 가정 학생인 부용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스트코의 물품 후원과 미 육군 제11공병

0: 네대 장병들의 봉사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미군 장병들은 교실을 찾아 영어 학습과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은 미군 장병들과 함께 10년 전부터 독거노인 지원과 야학 활동 등 지역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용준 길 위의 교회 목사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년간 1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개관한 역사문화관은 한국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한 곳에 담아 알리고 있으며 개관 이후 250여 개의 교회가 방문하고 문화유산 830여 점을 기증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한국교회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장애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개혁주의 목회자 교육단체 교리와 부흥이 최근 서울 예수비전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성경에 충실한 설교와 목양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3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지원 대표와 발제자들은 스코틀랜드 목회자 토마스 보스턴의 신학을 조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형적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설교를 통한 영혼 구원, 참된 교리 바탕의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목양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교리와 부흥은 이번 논의를 목회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 구로구에서 4주간 8차례 과정으로 설교와 목양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FABC 교계 뉴스 차임입니다. FABC
1: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예수로 스며들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8월 13일 오후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출연진이 선보인 나라사랑과 감사, 복음통일을 염원한 대합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0: 네,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대한민국 메들리로 힘차게 시작한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들의 힘찬 함성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0: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고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외침이 이미 가득한 이곳 2026 나라사랑축제 Welcome to the 2026 FABC Korea Children's Choir Patriotic Concert here in 여수. 여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0: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곳이 바로 이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이 아닌가
1: 맞습니다.
0: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한가득 안고 오셨습니까? 정말이신가요? 자, 이곳의 현장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성과 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기대하는 만큼 크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모이신 여러분들 함성과 박수! 대단한 열기를
1: 대단하네요.
0: 우리가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아주 특별한 해죠.
1: 맞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방송국에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70년이 흐른 지금 이곳 여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What a journey it has been. What began as a small radio station in Incheon 70 years ago now shares the gospel across the world.
0: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놀라우시죠? 마음껏 놀라셔도 됩니다.
1: 네.
0: 자, 우리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 여러분들 뜨겁게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Nearly 700 children from all 13 FBC stations have gathered tonight.

0: tonight. Together, they'll celebrate Korea and praise their love for God as one choir.
1: 네, 이제 그 첫 걸음을 떼봐야겠죠?
0: 네. 행복합니다.
1: 네,
0: 아주 즐겨지는데요.
1: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 조선, 그 찬란했던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0: 네, 이 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정신, 기계가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1: What a powerful reminder of the courage and sacrifice those who made, who gave up so much to defend our nation. It's a legacy we should never forget.
0: 서현 씨,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전략을 수립한 곳이 바로 이곳 여수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일까요? 무슨 냄새 안 나세요?
1: 안 나는데요.
0: 코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라 사랑 냄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호국의 냄새.
1: 네. 네.
0: 2026 나라사랑축제, 호국과 충전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This is where Admiral 이순신 prepared his turtle ship and planned a strategy to defend our nation. That makes tonight even more special.
0: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아픔을 이겨낸 조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한번 조국을 잃는 시련을 맞게 되는데요.
1: 나라를 빼앗긴 시대, 그러나 그 어둠 속에도 결코 꺼지지 않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Moving on to our third theme,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A Cry for Freedom.
0: 세 번째 테마, 대한독립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만나봅니다.

지금까지 지난 8월 13일 오후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실황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첫째,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8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며 강력히 경고해요. 광야 시절에는 이리저리 떠도느라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며 일마다 말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해요. 구원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꺾여야 할 내 고집이 있고 순종해야 할 영역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마다 고개가 꺾어져 순종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일마다 내가 잘났다고 하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화부터 내잖아요. 그러니 안식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진정한 안식은 내 맘대로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라고 하지요. 일단 요단부터 건너야 하고 건너가서는 사방의 대적과 싸워 이겨야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힘들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전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쉴 때도 있고 그러면서 풍성히 누릴 때도 있지요. 그래서 내 삶의 한 문제가 끝나고 잠시 평안할 때가 중요해요. 그때 미리미리 말씀을 듣고 먼저 지나온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두어야 다음에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라고 해요. 우리는 높은 사람과 어울리며 즐거워하기를 바라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와 노비,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점차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비로소 자녀와 노비, 레위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빚지고 환난당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다윗 왕국을 이끌었듯 하나님 나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나라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교회에서 내 생각만 옳다며 말이 많지는 않습니까? 말씀마다 고개가 꺾어져 순종하나요? 여전히 일마다 내가 잘났다며 고집부리나요? 잠시 평안할 때 누구와 함께 즐거워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 14절에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헌신과 회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아무 데서나 내 감정에 치우쳐하는 헌신은 삼가야 해요. 남에게 인정받고자 헌신하고 내가 낸 헌금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은 종교적 과시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방법과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주신 복을 따라라는 말씀이에요. 복의 분량은 저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집은 갈치를 먹고 어떤 집은 고등어를 먹는데 그 수준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량대로 감사히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분명한 제안을 둡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피를 엄중히 다루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고 무엇보다 훗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그 피를 흘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제안은 생명의 귀중함과 십자가 대속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유롭게 누리되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언급하는 십일조와 서원 예물도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합니다. 내 소견대로 쓰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나누며 섬길 때 참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내 마음대로 과시하는 헌신은 없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분량의 복을 감사히 누리나요? 그 복을 누리되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생명의 선은 확실히 지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건강고난, 사업고난을 만난 뒤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하루하루 공동체에 묻고 간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려서부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똑똑하다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고 결과도 비교적 좋았기에 우쭐대며 자랐어요. 그러다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면서 내 소견이 맞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지요. 우쭐한 마음은 어느새 교만으로 변해 병원 일을 아내나 교회 공동체와 상의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어요. 모든 일이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한 직원에게 병원의 실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원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저는 그를 해고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했지요. 아내는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 물어본 다음 제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제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생긴 많은 문제를 수습하느라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퇴근 후 집에 오면 언쟁이 시작되었고 각자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라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들, 딸이 엄마, 아빠는 주말 부부 안 했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자주 다퉜어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공동체 안에서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전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 모두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며 나누고 공동체에 물어보며 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 생각돼요. 아내를 향한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가 병원 일을 지적할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고 인정하며

0: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묻겠습니다. 늘 아내가 나보다 옳다라는 마음으로 대화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불평하던 예습관을 버리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고개가 꺾여져 순종하게 될때 비로소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 안식은 나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질서대로 순종하고 어떤 일도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감으로 진정한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똑똑한 척하며 내 경험과 판단만이 옳다고 고집하다가 가족과 공동체에 많은 말로 상처를 주는 저희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내 의를 과시하고자 행하던 헛된 헌신을 거두고 오직 주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철저히 나를 깨뜨려 예배하길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게 주신 분량의 복을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되 주어진 선을 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안할 때나 혼자 즐거워하지 않고 기업 없는 레위인 같은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채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CG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카페나 백화점 또 노래방이나 오락실 어느 정도 주거단지가 있는 동네라면 제법 있을 법한 많은 시설들이죠. 요즘 북한 지방에도 새로운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나 고급 식당 또 백화점은 물론이고요. 당구장이나 노래방, 전자 오락관 같은 평양에만 있던 이 시설들이 지방에도 생기고 있는 건데요. 얼핏 보면 이 지방 도시들이 밝아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10달러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0달러면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림의 떡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한 번을 들어가 보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가족 여러분, 북한의 이런 변화와 발전이 일부 사람만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무엇보다 진리로 그 변화의 꽃이 피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그런 기도의 한 줄을,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 데이 출발합니다.

서천에서 늘 감사함으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오신 청취자분, 또 수원에서 그리고 아직 물러가지 않는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북 통일을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5342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 남기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계속해서 또 보내주고 계신데 0193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가장 안전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문화의 일상생활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방에도 이런 여가시설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런 시설을 한 번 즐기는데 최소 10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10달러가 우리가 체감하는 10달러와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10달러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 커져만 가고 위화감은 더 조성되는 북한 땅에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수년 내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아멘이라고요. 1113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아멘.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잠시 후 만나보는 한편차이 도전해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목요일인 오늘은 한편차이에 이어서는 또 어제에 이은 오늘의 인터뷰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평안도에서 온 자매님과의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또 함께하는데요.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요. 북한 땅의 모든 주민이 문화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과천에서 기도합니다. 7191님 복음으로 통일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통일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 주님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화의 혜택을 함께 웃으면서 손잡고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있겠죠. 인사 남겨주신 7192님께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면서요.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천안 신방동에서 출첵하고 계시는 2523님도 그리고 9살 딸이 요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6551님도 처음에는 이 북한 소식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과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5102님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요즘 북한의 지방에도 노래방과도 같은 오락실 같은 시설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노래방이라는 게 참 익숙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서 노래방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노래방을 노래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어렵죠? 노래방. 아, 이거를 참 북한말 퀴즈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항상 정말 직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방을 가면은 시선을 어디에 두죠? 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의 그 우리의 방과 노래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도 가사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아무리 좋아하는 애창곡이어도 가사를 못 외워서 늘 화면을 보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화면에는 뭐 악보도 가끔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가사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서울에서 청취합니다. 정답은 2번이요. 봉사실을 보내주셨고요. 3번 인민가요관도 몇 분 주셨는데, 아, 이 북한이 뭐 노래방이 물론 외래어는 아니지만 영어는 아니지만 이것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 하는 그대로 풀었어요. 화면에 가사도 아주 잘 나오고요. 그 화면에 붙어있는 스피커에서 반주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새싹회원이신 우리 0050님이 한민족인데 한 나라에서 함께 살지 못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번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데 복음통일 되면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면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 같이 뭐 노래방도 가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노래방에도 찬양이 있는 거 아시나요? 찬양 가사가 화면에 반주도 아주 잘 나오고요. 찬양도 음악이잖아요. 찬양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알겠네요 하셨던 8283님 힌트를 아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찬양 함께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또 OP데이에서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남한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1: 네.
0: 대한민국 7개월 차의 김서영입니다. 네.
1: 우리 서영 자매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부는 너무나 따뜻한 주님과 함께한 여정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몇 차례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0: 네.
1: 근데 중국에서 대한민국행을 선택하고 나서
0: 네.
1: 그 이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0: 아, 네.
1: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건너오시는 중에 또 다른 제3국에서 들으신 건가요?
0: 네, 네.
1: 보통 건너오실 때 교회 통해서 건너오시는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렇게 중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0: 네.
1: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하시는데
0: 네.
1: 저는 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0: 네.
1: 평안북도 구성에 계셨고
0: 네.
1: 또 일을 하실 정도면은 집안 토대도 괜찮으셨을 것 네. 같은데
0: 네.
1: 근데 그러면은 사상 교육이 어느 정도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1: 근데 그 말은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의 세뇌도 적잖게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럼 반감이 없으셨어요, 선생님?
0: 저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이제 덤으로 제가 한국으로 떠나게 됐고 하면서
1: 네.
0: 이제 그냥 마음속에는 반감이 당연히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신기한 거를 느끼게 됐고 이제 그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뭔가 이제 저한테 일리가 있고 이제 막 진리처럼 느껴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도 그 성경책이 씌워진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1: 네.
0: 그랬는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애들을 교양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 구 뭐든 이제 문구 하나하나가 이제 성경책에 그대로 씌워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1: 근데 첫 절부터 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0: 당연하죠. 저도 반감 가졌어요.
1: 하나님이 네.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0: 공기를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하는 뭐 바다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1: 이제 저는 생각을 처음에는 이제 생각 이제 거주몽 이제 신화 소설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의 신화

0: 시절이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성경에 제가 좀더 많이 허겼던 것 같아요.
1: 이게 한 권의 역사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읽어가시면서 믿어지셨군요.
0: 그래요.
1: 거기서 통독도 다 시키죠.
0: 네, 맞아요.
1: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시면서 가장 뭔가 와닿았던, 그리고 아니면 가장 의문이 들었던, 아니면 가장 깊게 묵상했던 성경 말씀 구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제가
1: 예화도
0: 이제
1: 좋고.
0: 바로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게 잠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청명한 자는 이제 바보를 다스리고, 바보는 이제 청명한 자의 이제 부림을 받는다고 씌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 소련이나 뭐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희망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똑같이 평탄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자본과 지주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이제 노동자들 다 평등하게 만들자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세상 윤리가 천태만상으로 사람이 태어났고 그중에 이제 정말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릴 능력과 힘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거를 공평하게 다 때려 눕히겠다고 하니까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총명과 지혜에
0: 저는. 네, 그래요.
1: 대해서 다시금
0: 네.
1: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0: 네.
1: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0: 그래요.
1: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으로 문을 열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있으세요?
0: 아, 우네요.
1: 은혜, 그 모든 것이
0: 우네,
1: 은혜,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였습니다. 아, 지금까지 나눴던 자매님과의 이 간증이 한 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0: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라오스에서 이제 약간이 그 경찰들하고 일이 생기고 죽었다. 제가 경찰들한테 잡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빌었어요. 빌은 게, 하나님, 저 이렇게 가게 하려고 저 여기까지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저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기적같이 살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했는데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랑 저를 이뻐하시고 아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만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받아하는 이 모든 걸 느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생명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제 행복이었고 그것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느끼고 싶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고,
0: 네,
1: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또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은혜임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행복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자매님의 고백에, 저도 제가 보지 못했던 행복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보다 보면 정말 경이롭지 않은 부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오늘은 김서영 자매님의 여정 가운데 조각조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 두 번의 계절을 보내시면서 벌써 거의 1년이 채워가잖아요.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7개월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했던 자매님이 정말 좋아한다는 찬양으로 이어서 함께했죠. 은혜라는 찬송이었습니다. 9312님,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라디오 듣는 중에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자매님과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 외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보다 앞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찬양의 가사가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 모두의 또 북녘 주민들의 가사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함께 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보는 한뼘 차이까지 정답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가 북한에서도 지금 하나 둘 지방에서 또 지어지고 있는 노래방이 노래방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데 무슨 표현일지예요. 1번이 화면 반주 음악실이고요. 2번이 자동음악 봉사실. 3번이 인민 가요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었군요 하시면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북한에서도 원래는 평양에서만 주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었지만 보여주기식의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하나 둘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다고 해요. 백화점, 카페, 식당 뭐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와중에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에는 우리도 같이 노래방 갈 날이 오겠죠? 그때는 노래방이라고도 하겠지만 요 단어도 알면 참 좋겠죠.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 가요관. 내 나이 60세 요즘은 노래방 가면 아는 노래가 없어서 뭘 할까 하는데 옆에서 누가 선곡하면 아 나 저 노래 아는데 요즘은 찬송가 듣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방 가면 주로 이제 노래방을 굳이 가는 이유는 큰 화면에 반주가 아주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음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선곡할 노래가 없어도 인기 차트가 연령별로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1번 화면 반주 음악실일까요? 2번 자동음악 봉사실일까요? 3번 인민 가요관일까요? 서울에서 출첵하시는 2019님도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하시는 우리 2178님도 정답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좀 더 기다려보면서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한민족이네요 하시면서 흥이 있는 같은 민족 복음 통일돼서 한번 거하게 봅세다라고 5050님께서 남겨주시면서 한편 차이 정답을 3번이라고 도전해 주셨어요. 인민가요관이 참 그럴싸하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휴대폰 화면을 잘 보면서 이 높은 정답률을 자랑하는 요 번호를 보셨다면 정답을 단번에 아셨을 거예요. 정답은 1번 화면 반주 음악실입니다. 말 그대로 화면을 보면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음악을 즐기는 곳이라고 해서 화면 반주 음악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노래방이 생겼다니 참 의아해하시는 분들, 놀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오프닝에서 나눈 것처럼 아마 중간에 들어오신 분인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노래방이나 뭐 카페, 백화점 이런 데를 한번 들르는 것조차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이용하는데 최소 1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북한에서 노래방을 가면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정말 궁금합니다. 0957님, 일단 저희가 아는 노래는 아리랑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노래방에 가면 찬양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북한의 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 있는 모든 기기에 찬양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북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마음 아프면서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5012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통닭 먹고 싶어요. 옆가게 언니들과 함께요 하시면서 8539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옆가게 언니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제 듣자마자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주차하고 답합니다. 저 너무 늦은 건가요? 날마다 극동방송 들으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와, 새싹회원이신데 날마다 또 새롭게 또 오늘도 새롭게 문자를 주셨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보내셨잖아요. 0281님 선물을 나누고요. 찬양 연습하러 가는 길입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정답 1번이요. 8299님. 찬양을 함께 연습할 남과 북의 그날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서 같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우리 그렇게 출근길 함께 해주세요. 힌트 주신다고 해 많이 쓰십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힌트를 드렸죠. 8747님이신데 린민가요관이 더 입에 잘 붙긴 하지만 정답은 1번이디오 하시면서 북에서 오셨나요? 8747님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방송 마치고 나서 문자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오늘 선물 받아보실 분들을 따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무엇보다 형편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 이런 사회가 깨어지고 또 복음이 통제되는 복음을 검열하는 이 사회가 깨어지고 나눠주신 것처럼 남과 북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과 약속과 함께 오늘의 OF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

0: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 자기 자신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을 믿는가,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딱 신학교의 학문이 아닌가, 요거 한 가지만 딱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한국의 전체에 퍼져서 기도와 용서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이 지나친 얘기다, 비약적인 거다, 장종현 목사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외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한신학이 나왔으니 저런 소리 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학문에 자기의 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뒷전인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쓸 때에도 신학자를 높였거든. 그러니까 학문으로 딱 되어놓으니까 새로 잡으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 도리도리 하게 되고 거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된 것이다. 이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을. 사변화되어서 자기가 학문을 우상으로다가 하는데 그게 우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그 자체를. 뭐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됐다. 성령 인도하심에서 계시를 해줘서 성경을 66권을 썼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그걸 인정을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신학이 왜 사변화됐는가? 왜 됐는가? 성경 이 66권이 이 쓴 것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이 성경에서 각 권마다 보면 저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 다윗, 바울. 바울로 쓴 걸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소신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은 아, 바울이 이혼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막 나와요. 그렇게 해요. 바울이 이혼했다고. 바울이 쓴 그 시대에 쓴 그걸 보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다가 기록했다. 그러면 영감을 기록해서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요? 성령님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 빨간 글씨 쓴 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쓴 것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빨간 글씨 예수님. 이게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이게 사변화됐다는 얘기야.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 내가 모세 말을 왜 믿고 다윗의 말을 왜 믿어?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은데 책에 처음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권마다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대

0: 세상 기록 목적 서술을 해갖고 쫙 이게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신학자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변화된 거예요. 신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주는 도구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도구의 학문이 되어야 되고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은 복음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의하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이전에 제약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믿기 전에 사랑했던 제약된 생활과 옛 습관을 이제는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매일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전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고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도 그 믿음으로 매일 구원받는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전에 무시해왔던 말씀을 이제는 간절히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증거입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단순히 금닭이나 무릉 도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은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윤택케 하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아닌 삶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곧 저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구원의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출애굽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과 구원은 많은 부분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신약의 구원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애굽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 바라봐야 하는 가나안 땅보다는 나일강이 사시사철 흐르는 기억한 애굽 땅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출애굽 시켰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 3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과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0: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전반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또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외에도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각종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열 번째 재앙이 있은 후 출애굽기 12장 31절 하반절에서는 바로의 입에서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건대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상과 같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의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단순히 바로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출해낸 사건만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애석하게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등 뒤에 버렸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저 바로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물론 구원의 1차적인 목적은 제사함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만약 구원이 단순한 제사함에만 머무른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믿기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 죄인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단순히 애굽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잘 섬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매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FABC 게시판입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 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문화전도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한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제자들에게도 아직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 달릴 거다라는 얘기를 아직 전혀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셨던 거죠. 죄인에 대한 은혜와 그리고 누가 그 은혜 받을 자인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를 물으시고, 자,

거기에 대해서 당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나라입니다. 생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 종교적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혈통과 전통을 강조하던 그들,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진짜 예수님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자, 우리가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좀 확인해 봅시다. 자, 36절부터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먹기를 탐하는 자, 마시기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아이고 저 질이 안 좋은 사람, 불량한 사람, 비루한 자들과 몰려다니는 사람,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응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이 저 바리새인들 맨날 나를 의심하면서 맨날 따지기만은 좋아하는 친구들, 쟤들하고는 안 어울릴래?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를 의심하고 그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라도 누구도 차별하거나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잔치자리에서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37절 계속 보시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앞으로 나올 만한 배짱은 못 되고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러분, 그러자나도 껄끄러운 사람들이 초대한 자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꽤 권세 있는 유지가 나를 초대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결코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점잖은 자리, 어려운 자리, 불편한 자리,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곤란한 일이 생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니까 이게 고맙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왠지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반길 수만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도대체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자의 행동은 거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여러 꽤 괜찮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베푼 잔치자리를 완전히 망쳐놓을, 그럴 가능성이 아주 충분한 위험한 행위였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보시죠. 39절부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이 여자가 하는 행동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거 이 바리새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예.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는 여기 굳이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어도 이 자리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여자, 아이고 저 여자, 아이고 그 여자잖아 그 여자. 예. 그리고 아마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40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은 누구예요? 잔치자리를 열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우리말 성경이 재미있는 게요, 원래 헬라어에는 존댓말과 이 낮춤말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낮춤말로 쓰고 예수님께 하는 바리새인의 말은 존댓말로 써놨어요. 그런데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 헬라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존댓말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시몬에게 주인장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주인장 시몬은 아마 빼딱하게 벌써 이게 마음이 꼬여가지고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뭐요? 할 말이요? 한번 해보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 아니겠소?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죠? 당연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던지신 질문,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적은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갚아준,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비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죠. 데나리온 그랬는데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일꾼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물가로 한 사람의 노동자가 얼마나 받을까요? 뭐 기술이 있느냐, 숙련공이냐 아니냐, 무슨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런 거에 따라 엄청 다르겠죠. 예, 그러나 우리 사회의 통념, 그냥 아무 기술도 없는 알바생이 최저임금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요즘 최저임금이 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8, 9만 원 정도 되고요. 하루 10시간 일했다고 하면 10만 원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 사람의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하루에. 그러면 그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의 물가 개념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얼마나 돼요? 5천만 원, 그렇죠? 한 5천만 원 되겠습니다. 5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되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물론 둘 다 은혜를 받았죠. 둘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더 감사하게 여기고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체주를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까? 바리새인도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이 올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44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까지 시몬과 주고받던 얘기 하시다가 그 여자, 그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오느냐? 이 여자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잘 봐라. 그 다음부터 들어보십시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어도 해.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어도 해.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어도 해.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시몬은 잔치를 벌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빈으로 초대했겠죠?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사실은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잔치를 청할 때 가장 기본적인 환대 예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해놓고 그 발 씻기는 하인을 세워놓고 손님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왜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 땅은 이 건조한 사막지대예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 뭐 신고 다닙니까?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건조한 사막지대에 먼지, 모래먼지 푸석푸석 날리는 동네에 샌들 신고 맨날 돌아다니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발이 흙이 덕지덕지 더글더글하고 시커먼 때 묻은 채로 덥석덥석 남의 집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예법 중에 중요한 예법이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환대를 온전히 다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잔치하실 때에 그 발 씻는 종의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청하며 그 어떤 환대의 예법도 그에게 다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입맞춤으로 무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만날 때마다 입맞춤으로 어떻게 하라? 무난하라. 예, 당시에 입맞춤은 무난의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하는 모습인 거죠. 시몬은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입맞춤으로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인과 시몬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시몬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시몬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시몬은 주님을 청했지만 주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름 뭔가 하는 척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선생님은 그저 관찰과 판단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잔치자리에 차마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가라고 누가 끄집어내도 그 자리에 안 나갈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갈 때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조롱이, 그들의 혐오가 누구를 향할지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여인은 예수님께 나갔습니까? 예수님께 좀 끼워달라고, 나도 인정해달라고 떼쓰기 위해 나간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이 아니면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복음을 그의 귀로 들었을 겁니다. 그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선포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한 은혜의 말씀이고, 그 복음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을 그 여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걸고 주님께 나간 겁니다. 왜요? 주님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이야말로 그 은혜로 그를 품어주시고 그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시리라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그 여인은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나아가서 그저 눈물을 쏟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그 향유는 그 여인이 평생을 모아놓은 가장 소중한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면서도 이 여인은 주님,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니까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자신이 쏟아놓은 그 귀한 향유를 그보다 더 귀한 여인의 면류관과 같은 그 긴 머리털로 그 향유와 그 흙 묻은 때 묻은 발이 그 속에 흐르는 향유가 흐르는 때국물을 그녀의 머리털로 스스로 닦아내며 그저 주님 앞에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 보시죠.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지금 많은 사랑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신이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을 알기에 그녀는 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환대하는데 인색했던 이 바리새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님을 초대하고 뭔가 대접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은 인색하고 그의 사랑의 표현은 인색한 이 사람, 그가 왜 그렇게 그 사랑에 인색한가, 왜 그렇게 적게 사랑하는가, 결국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지은 죄가 저 여인보다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하는 일에 적게 인색하게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조건적인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그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던지신 이 비유의 포인트를 제가 아까부터 자꾸 강조하죠. 그 포인트가 뭡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 중에 누가 진짜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대상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므로 스스로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받았고, 은혜를 더 넘치게 받았으므로 그 여인은 주님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감격으로, 감사로 그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여인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 그 은혜의 대상이,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 앞에 다시 보여주시는, 확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누가 그 은혜의 대상인가? 누가 그 은혜의 대상인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과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그를 통해 보여주는 환상, 우리 주님의 환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 에스겔이냐? 여러분, 우리가 요새 에스겔을 읽고 있잖아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여러 비전과 환상 가운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4절, 9절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누구의 이마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그들이 왜 탄식하며 웁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누가 멸망시켜요? 주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시키시는데, 왜요? 그들이 주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범죄하고 망할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멸망시키는데, 그 가운데서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그 이마에 표를 그려라. 왜 그려둘까요? 나중에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마에 표를 그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럼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은 자라서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범죄하였고 그들도 같이 망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너는 표를 그려라.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살려두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11장에 보면요,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을 쫓아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나라로 붙잡혀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쫓겨간, 그들이 잡혀간 그 이방인들의 나라에서라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쫓겨간 하나님의 나라, 그 쫓겨간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계속해서 에스겔 11장 17절부터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쫓겨간,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방 땅에 포로된 그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가 결론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누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비전을 보십시오. 탄식하며 우는 자들, 쫓겨났던 자들, 흩어졌던 자들, 버림받고 정죄받았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은혜의 품으로 불러 모아서 우리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그저 나의 관심과 필요를 따라 주님을 불러 앉혀놓고 이리저리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랑의 고백과 헌신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 곁에 서 있고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나와 같이 연약하고 여전히 죄 많은 모습으로 상처받고 눈치 보고 그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어디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정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럴듯한 사람들, 급이 맞는 사람들의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죄 많은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 바로 그 죄인들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서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 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27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벽결합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됩니다.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계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 예배가 지금 중단된 분들 계신다면, 예배가 좀 소홀하다, 방학이다, 방황이다, 이런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그 자리, 혹시 핸드폰으로 어플로 듣고 계시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시간, 듣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여러분 문자 주실 분 그리고 어플 메시지 주실 분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보내주십시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다 하시는 분 여러분의 찬양 인생 찬양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국정방송 수신문자로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어플 무료 메시지 여러분께서 앱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권사님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도 여름인 것 같죠?
1: 네, 아직도
0: 더워요.
1: 더워요.
0: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지내고 계시죠?
1: 네, 네.
0: 자, 오늘 또 김진희 집사님도 또 어렵게 애가 지금 셋이어가지고 막내가 12개월, 예, 네, 12개월 좀 넘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지금 방송국에 와가지고 방송국 안에서는 지금 어디선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김단, 아, 잘 놀고 있는 김단. 예, 우리 또 봐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편도 감사하고. 자, 김세희 권사님, 네. 오늘 첫 곡 어떤 곡 가지고 오셨어요?
1: 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 선곡해봤습니다.
0: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 예, 저도 참 좋아하는 아주 좋은 찬송가인데 혹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시청하신?
1: 요즘에 좀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얘기를 최근 들어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하다가

0: 우리 앞길을 참 알 수가 없는데 이 가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1: 네네.
0: 아, 하나님께 위로 받으면 아래 가사처럼 만사 형통하리라. 뭐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 의미보다는 그 위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 네네.
0: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힘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1: 네네.
0: 좀 위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1: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저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저 연약함 아시는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0: 아멘.
1: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껏 위로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만사 형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 이 곡이 참 애창곡이라고 5376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네요. 힘들 때마다 듣고 부르면 힘이 나는 찬양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숲에서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평온하길 기도하며 이렇게 지금 찬양 올려드리고 계시네요. 광양에서 2483번님, 경기도 양평에서 9507번님 듣고 계십니다. 권수만 전파 선교사님 새끼라를 즐겨 들으신다고요. 참 방학생들이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5765번님도 오셨네요.
1: 지금 친정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2주 전 뇌졸중 진단 받으셨는데 치료 중 폐암이 발견되었고 지금 어제부터 갑자기 폐렴이 발병되어서 곧 천국으로 가실 듯합니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평안 주시길 기도드리며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 계속 부르게 하시네요.
0: 자, 우리 친정아버지 임종 앞두고 계시는데 같이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러분의 신청곡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반으로 함께 하시는 김진아 집사님이 선곡한 곡은 바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인데 우리 집사님 덕분에 예전에 저도 많이 들었고 불렀던 찬양인데 방송에서도 이 음원을 제가 예전에는 많이 틀었었는데 요즘 좀 오래간만이에요. 너무 그래서 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렇게 흘러가는 가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김진아 집사님의 우리 건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반부에는 또 우리 권사님과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또 건반의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시원한 비가 내리나 봐요. 0850번님, 6753번님 잠깐 신호 대기 중에 문자하셨고요. 살아오면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마음이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이 잘 좋아요 라고 이렇게 앱으로 629390번님 듣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적이 있대요. 9371번님이 보라 너희는 아까 그 찬양
1: 네.
0: 너무 감동돼서 예. 한참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보라너인
1: 네.
0: 김진아 집사님을 이 곡을 어떻게 하실까? 상당히 예전 곡이거든요.
1: 네, 옛날 곡인데.
0: 자, 그리고 말씀 앞에서 3773번님 신청하셨는데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예전에 선곡했던 곡이어서
1: 네, 맨 처음에
0: 네, 맨 처음에 네. 불렀던 곡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곡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항상 즐겨 듣고 계신다는 7847번님 아, 부산 세계로교회 김진영 장로님이시네요.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서천에서도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4614번이 모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께 우리가 홀로 섭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말씀 앞에서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예. 와, 참 어려운 곡이네요.
1: 예.
0: 저는 갑자기 찬양하다가 뭐 먹은 것도 아닌데 뭐 목에 막 뭐 걸려가지고.
1: 저도.
0: 예. 네.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갑자기 기침을 해가지고. 이 신성한 시간에. 예. 어, 참 이 가사도 너무 귀하고 좋네요.
1: 네.
0: 일어나라. 아, 정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1: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
0: 그러니까요.
1: 정말.
0: 여러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딱 한 사람 찾잖아요.
1: 네.
0: 그 말씀에 복종하라. 아, 전 이런 가사도 다 오고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건 자, 운명을 거는 자, 이 가사의 전율이 전해져 온다고. 4605번님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설교라고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찬양을 설교처럼 의미를 되새기며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90509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부천에서 택배 일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잘 듣고 계신다고. PD님이 저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서 친근해요 라고. 예. 그러게요. 어떤 세대일지.

0: 저도 궁금합니다.
1: 확인은 하지 마세요.
0: 가끔 이렇게 저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상상은 자유롭게. 자, 2110번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보니까는요, 아까 요괴뱃의 노래를 신청한 분이 계세요.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0: 갑자기 지금 문자가 막 많이 와가지고 헷갈립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튼 제가 아까 봤어요. 아, 1915번님이네요. 지난 가을에 참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좀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모세의 엄마의 노래죠. 모세를 정말 내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 나일강인가요? 이렇게 갈대상자에다가 보내면서 고백했던 곡을 만든 곡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이 엄마들이 부르면서 많이 울어요.
1: 저 지금 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김세희 권사님 벌써부터 우실 것 같은데. 아들이 있으시죠?
1: 네. 예.
0: 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건반하시면서 많이 우시겠네. 예.

아멘. 요게벳의 노래, 우리 김세희 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눈물로 같이 찬양하면서 아니면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부르진 않았지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분 힘내세요. 1915번님, 3643번님, 저도 요게벳의 노래 임신 때 엄청 듣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아이고 막내 생각하면 눈물 나요. 뭐 이렇게 17개월 딸아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주의 손에 맡긴다고 기도한다 하시지만 저는 헤어짐에 가슴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곡이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손자를 둔 나이지만 이 찬양 들으면 믿음의 어머니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온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양한 찬양들이 신청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716번님을 비롯해서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악보가 있는데 어떤 게 편하실지. 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처음 믿고 가정에서 많이 찬양했던 곡이라고 우리 0716번님께서 앱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이게 참 저희도 가정 예배를 가끔 드리면은 꼭 이 곡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도 잘 부르더라고요. 이게 예. 예.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그 곡과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었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죠.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3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가 참 좋아요. 3313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계셔주시고 나를 아시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된다고 2534번님 감사합니다. 예, 이러면 제가 힘이 되죠. 예, 김세희.

0: 간사님만 부르면은 그 음원 틀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도 같이 부르시라고 저도 이렇게 같이 좀 부르고 있습니다. 2186번님 오셨네요.
1: 자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으로 시집가버린 딸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딸의 인생을 맡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더욱 은혜가 더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라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김세희 권사님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1: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공감합니다. 목소리가 따뜻해요. 우리 권사님이.
1: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맡겨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고 4614번님도 오셨습니다. 11월 8일에 결혼하는 예비신랑인 1176번님. 앞으로 부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극동방송은 나의 힘입니다 하고 3998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어요. 찬송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삶의 고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요즘, 고난이 축복이라 하지만 그 말씀에 위안을 주시옵소서. 영국에 취업 준비 중인 딸 취업문 활짝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의 신청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했는데 또 제가 놓쳤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 라디오 앱에 정말 단골 신청곡입니다. 단골 신청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 나를 보면 절망이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입니다. 아버지 임종사연 마음 아프게 하네요. 저 또한 훗날 만날 아버지 어머니와의 이별에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땅에서 천국 맛보면서 평안 누리시길 소망한다고 3874번님도 신청하셨고요. 앞서 또 신청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0: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요, 0723번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었네요. 우리 권사님 목소리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다고, 새깨라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피디님의 전도 실력에 늘 감탄하며 우리도 좀 배워서 전도하자라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늘 애쓰시는 거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방송의 힘을, 총연출 그분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따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예, 4338번님 아무튼 감사해요. 찬양이 많아서 또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늘 차 안에서 듣다가 방 안에서 들으니까 참 감격이라고, 6147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포항인데 지금 천둥 치고 있대요. 그렇구나. 아까 우리 권사님 어떤 거였죠?
1: 더 아래 아까 올려주신 분인데요.
0: 위로 아래로?
1: 네, 아래로.
0: 아래로.
1: 네네.
0: 여긴 것 같은데 맞나요?
1: 이거 다른 분이시긴
0: 가까운
1: 한데요?
0: 지인이 암투병 중에 있다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주셨고, 또 예, 이분이신가 봐요?
1: 아까 항암치료 하신다는 분이 또 계셨거든요.
0: 뇌출혈. 이분은 이제 뇌출혈로 누워지시는 엄마.
1: 지금 병상에서 듣고 있다고 하신 분.
0: 병상에서 듣고 계시는 분.
1: 5-2 하나 하셨던가? 제가 아까 봤는데.
0: 그렇구나.
1: 네.
0: 금방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누워 계신다는 분도 그렇고, 이분의 신청곡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은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일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권사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악기보다 더 좋은 목소리 은사 받으셨네요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1: 세상에.
0: 새벽 기도에서 시편 말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듣고 울컥 눈물을 흘렸다고요. 지금 라디오 앱에 너무 위로가 된다고 0191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늘 애청하는 우리 남편 이 시간 눈물 흘리면서 듣고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오셨어요. 요즘 삶의 여러 무게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데 아이들에게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약한 모습 보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찬양으로 은혜 받고 계시는군요.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완벽한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8503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또 슬픔 기도 제목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완산교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 김진아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뭘 믿는가? 왜 교수하고 왜 목사가 됐는가? 내 사명이 뭔가?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가다 넘어지고 가다 싸우고 가다 고발해.

0: 이렇게 사는 거예요.
1: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 저는 안 믿었다고요. 성경만이 아름한 거예요. 안 믿는데. 공부 유학 가가지고 5개국, 7개국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얘기 많이 해도 구원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 실상,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봐라.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한 것은 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지 않았어도 그래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섭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다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여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짓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음에 재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 공부해가지고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없는데 이 죄인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올까 하면서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삼각산이로다가 오살리에다가 참나 기도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메모지 이만큼 해가지고 폭포같이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에 그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기뻐할 거 아니라 존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가져서 여기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 저런 분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해서 딱 서서 하면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없지. 건물같이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설물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48년을 저는 교수님들하고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2: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흘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이 이 한 구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마음에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세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CCT1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도 외우고 한글 성경으로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또 입술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요일 오늘 코너는요. 말씀이 노래가 되다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나서 찬양이 된 곡들을 함께 만나보는데요.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 속에 담긴 말씀을 발견하고 더욱더 깊이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신청곡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새 찬송가 26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윤성원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타고 함께하고
1: 으쌰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급동 방송
7: 사무.

말씀이 노래가 되다. 한 구절의 말씀이 한 편의 찬양이 돼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 속에 담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는 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연과 묵상과 그리고 문자로 채팅으로 함께 보내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실 찬양은 새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시편 23편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데요. 양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앞날을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포임의 음성으로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합니다.

호임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문제만 바라보면 마음이 작아지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믿음이 생깁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 말씀이 노래가 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는 믿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게 아니라 때로는 단순한 한마디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나 보다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며 이 찬양 함께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남미워십 3집입니다. 나는 믿네 함께 묵상합니다.

나는 민네 남미워십 3집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의 사랑은 때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부흥한국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한국 싱어스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보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숙하게 흥얼거리던 찬양 한 곡이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힘든 순간 꺼내보실 수 있는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리바이츠 어웨이크닝과 스카프레너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과

이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의 이야기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 함께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일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없이

0: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참 잘 발견합니다.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가끔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처음 출발했던 나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이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었는데 야곱은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팡이 하나뿐이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 되었고 그때는 너무 멀게만 보였던 곳에 어느새 와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출발점을 돌아보면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잠시 나의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때를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신실하게 함께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보는 겁니다. 주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에베네세라다님,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의 상황을 보면요, 이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야곱은 지금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오래전에 피해서 도망쳤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기록합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 가족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문득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내가 처음에 이 길을 떠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혼자였던 자신이 어느새 큰 가족을 이루고 두 때를 이룰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요. 저는 이 감사가 참 좋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거든요. 에서가 온다는 소식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마다 자신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였던 거죠. 우리도 앞날이 막막할수록 자꾸 앞을 보며 안개 같은 미래를 보며 걱정을 합니다. 그럴 때 잠시 뒤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의 길에서도 나를 붙드시겠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추억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오늘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걱정보다 먼저 지나온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봅시다. 주님, 여기까지 모두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트루바의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또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좀 오랜만에 저는 불러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주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 기억해 볼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알 수 없는 이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또 오늘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과 함께 거뜬히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3721번님, 오늘은 신혼 때가 생각이 나네요. 작은 전셋집에서 살림 시작하면서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참 행복했거든요. 힘들기도 했지만 어느새 아이들도 다 자라고 집도 넓어졌는데 요즘은 없는 것만 보며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지금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네, 지나온 길을 쭉 돌아보면 뭉클하기도 하고 또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에 와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걸 또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4912번님이 몇 년 전에 크게 아팠을 때 다시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매주 제 발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았네요. 평범한 일상이 사실 응답받은 기도였다는 걸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와, 이 기도가 되게 눈물이 나네요. 다시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아, 다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 한번, 찬양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다. 근데 지금 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네, 부끄러워지네요. 오늘 또 찬양을 더 열심히 불러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5830번님, 하영PD님, 힘찬 라디오 식구들 샬롬. 저도 왔어요. 출첵합니다. 라고 반갑습니다. 9951번님,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언젠가는 때가 온다는 말씀인 듯 해요. 라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092번님도 고3 딸이 듣고 싶은 곡이 있다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 신청 주셨어요. 신청곡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3749번님,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뇌수막종 판정을 받고 몇 주 전에 다시 MRI를 찍었어요. 그리고 9월 3일에 결과 들으러 가면서 수술 날짜 잡기로 했어요. 지금 무섭고 그렇습니다. 좀 위로를 받고 싶다고 주셨는데, 네, 과거에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던 우리 주님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결과와 앞으로 수술 일정들도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7655번님, 날마다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9950번님도요, 오늘도 오프닝 말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아직 걱정되는 것도 또 부족해 보이는 것도 참 많지만 뒤를 돌아보면 참 신기하죠. 그때는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또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응답하셨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지나온 날에 신실하셨던 선하게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천함에서 존귀함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었던 자가 왕족의 화려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성경 구절 본문은 45장 본문입니다만 요셉 일생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요셉의 전체 일생을 나눌 때 옷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얻었던 채색 옷 그리고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서 입었던 종과 죄수의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또한 세우셔서 그가 입었던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입는 옷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이 주는 신앙과 역사와 삶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서 어떤 환경의 옷을 입고 있든지 요셉처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성품을 나타내는 승리의 성도, 승리의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옷은 채색 옷입니다. 그런데 채색 옷에 담긴 의미는 채색 옷이 벗겨져도 비전과 순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순종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37장에 보시면 어린 요셉에게 아버지는 이 야곱이 특별한 사랑으로 화려한 채색옷을 입히게 해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채색옷은 당시에 의미를 가진 옷이었습니다. 장자권 혹은 이제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막내인데 그것을 받았을 때 형들에게는 잘못된 시그널을 야곱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를 제끼고 저 아이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이익과 당연히 와야 될 권리를 뺏긴다고 할 때 그들은 그때부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편애가 가지는 큰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채색옷을 통해서 구속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옷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였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들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하게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로소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야, 내가 채색을 옷을 입었구나 라고 하는 기쁨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비전과 꿈에 순종하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은 그때 아버지와 떨어져 있던 독립된 장소에서 그를 미워하고 그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형들이 있는 곳은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머뭇거리지 않고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강제로 벗겼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으며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랑받던 채색옷이 찢겨나가는 그 삶의 아픔, 그 채색옷이 찢겨나가는 것보다 더 큰 찢김의 아픔은 바로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시련과 고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채색옷이 벗겨졌다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의 어려움과 조금의 오해가 오면 금방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에 시간이 필요로 했고 순종이 필요로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의 불평과 원망과 죄악과 죄책감과 불안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채색옷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옷의 의미는 종의 옷을 입은 비천함 속에서도 거룩과 섬김을 잃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고난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종의 옷과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오히려 거룩함을 나타내고 타인을 섬겼다는 데 놀라움이 있습니다. 채색옷을 빼앗긴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분은 전락됐지만 그의 비전은 전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의 대가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예상치 못했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유혹은 타협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고, 그 타협의 쉬운 순간 속에서 하늘 역사를 깨뜨릴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그는 비전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도네시아 자스마랑 구석이든지 우리 부산 온천장이든지 이 땅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곳에서도 참된 신앙인들은 그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그 종의 비참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김을 또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을 지킨 대가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모험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이제는 가장 비천한 죄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자리의 옷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결과가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 죄수의 옷입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그 누구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은 요셉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김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 요셉의 섬김은 맥락이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도무지 섬길 자리가 아닌 바로 그 죄수의 자리, 그 감옥 속 한탄과 불평이 가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면서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섬김과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뭐를 섬기고 무슨 선교라고 뭐를 하란 말이요? 오늘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펑펑 울고 싶을 그러한 자신의 아픔과 자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순종을 놓칠 때 바로 요셉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가장 근심의 빛이 많아야 될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을 향하여 이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요셉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요, 신앙이 안 자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가도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의 문제, 정말 소중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빠져서 영적 나르시시즘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만큼 영적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충만했던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먼저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요셉의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 더 근심해 하는 이들의 얼굴빛을 살펴보며 그 근심을 돌보고 섬겼던 것입니다. 스마랑 우리 선교지를 가시면 참 이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입니다. 딱 한국 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타지에서 와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한국 교회 같으면 바로 노동운동을 하는 목사들이 딱 들어올 타임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인권, 부당한 악덕 기업주들을 향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사들이 한국교회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 선배, 제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이야말로

노동자, 농민을 향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부추겼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신앙들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억울해하지만, 그리고 정말 그 8시간 노동으로 턱도 없이 그 한 달의 월급을 가지고 그들은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요셉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자신의 형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마리안느라는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동안에는 뭐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또 여자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점점 잘 알게 되어서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청년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어이, 교회 청년들이 많이 오면 부흥되는 거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우린 지금 청년이 없어가지고 한국교회는 막 청년들 청년들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나 역량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 니아스에서 온 청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인도네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케어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부 다 그게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 부담이요, 어려움입니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전 참 어떻게 보면 나쁜 목사지요. 아주 포악하고 욕심 가득한 목사지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그런 청년들 향해서 11조를 하라고 설교하고 왔습니다. 전 참 나쁜 목사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 앞에 11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야말로 제일 나쁜 목사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과부의 그 두렙돈의 그 헌금을 보시고 네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는 그 영적 축복이야말로 그 누더기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없지만 내가 드릴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해서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눈물의 십일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노동자의 옷을 입은 비천한 삶의 자리에도 거룩을 지키고 남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일생과 아주 비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고난당하시고 또한 종의 옷을 입으시고 마구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를 나쁜 목사라고 해도 저는 이 설교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그들이 드리는 그 어려운 물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고난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분노와 복수심으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심령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노동자, 농민의 권리와 또한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싸우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억울하면 같이 싸우고 분노하지만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섬기고 아파하는 바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 그것은 바로 채색 옷을 빼앗긴, 그래서 종의 옷을 입고 있는 바로 요셉. 그러나 그는 그 거룩함과 섬김을 놓치지 않습니다. 연대 삶의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섬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옷의 의미는 이제 세마포 옷으로 높여주실 때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말 그대로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 이집트산 세마포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햇살이 그대로 자기 피부에 통과되면서 금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시에는 금보다도 훨씬 더 비싼 옷으로 일단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취하고 그가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맥락이 있습니다. 뭐 섬김, 거룩, 우리 구원, 용서 이런 말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거룩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과 비전을 얻기 힘든 그 맥락 속에서 요셉은 그것을 또한 이끌어낸다는 것에 위대한 맥락적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는 그에게 권력을 좀 주어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는 그들은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없던 직분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내가 이곳까지 올라오기까지 나는 고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력은 반드시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맥락적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감옥에 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요셉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그가 찾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그 채색옷을 찢었던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완벽한 시간과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형들 모두를 처벌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온 바로 자신에게 엎드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건넨 한마디는 복수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이 위대한 역설과 반전이 십자가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역설과 반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과 반전이 우리 신앙과 더불어 함께 나타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는 형들을 향한 원망이나 복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찾아왔던 그 모진 비천함과 고난의 옷들이 사실은 자신들을 통하여 가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바로 진정한 옷을 입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의 옷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저기서 강권한다고 하니까 막 강제적으로 막 하기 싫은데 억압하는 뭐 그런 식으로 본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향하여 집중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수많은 변명들과 이야기들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바로 복수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이끄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강권함 있기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그 사역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존귀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또한 사

0: 사랑을 흘려 보내실 줄 믿습니다.
1: 저는 스마랑 그 노동자 청년들을 통하여 그들이 입고 있는 존귀한 영적 세마포 옷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서 얼마나 더운지 그 더운 그런 공장 에어컨 하나 틀어주지 않는 그 속에서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평이나 노동자, 농민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뭉치지 않은 그런 분노의 복수의 칼날을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는 그 사랑으로 이 수많은 몇억의 이슬람 땅에서 비록 소수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바로 그 모습을 저는 확인하고 왔던 것입니다. 2015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턴의 한 역사 깊은 우리 흑인 교회에서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인종주의에 사로잡힌 한 20대 백인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신자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교회에서 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은 충격과 분노에 쌓였고 당장이라도 폭동과 인종 갈등이 일어날 것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뒤 열린 법정에서 전 세계를 울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상으로 화면을 보면서 범인의 얼굴을 막 때린 피해자 유가족들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어머니를 잃은 한 딸은 범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어머니를 빼앗아갔기에 너무나도 가슴이 찢겨집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여있기를 소원합니다. 뒤에 남편을 잃은 아내도 자식을 잃은 부모도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줘야 합니까? 얼마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용서할 준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이론적 용서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그냥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들의 담대한 용서의 선포 앞에 유혈 폭동으로 번질 뻔했던 미국의 인종 갈등은 거룩하게 소멸되었고 언론들은 십자가 사랑이 분노를 이겼다라고 경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또한 세상의 윤리는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저 사람은 용서할 준비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가 교회의 용서를 가장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영화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를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용서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용서에는 눈물이 있고 그 용서에는 아픔이 있지만 그 용서는 위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요셉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채색 옷이 찢기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전과 순종의 옷을 입는 복된 거룩한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어떤 이유를 달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 땅에서는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기쁨과 찬양의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땀에 찌들린 노동자의 옷이 아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하고 노래할 그 채색 옷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에 위치한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천교회 051-552-919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날랑인 뽀따요 바라사반상 필리피나스.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을 아십니까? 이 앤드루 존슨은요,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심지어 글자는 결혼하고 나서야 아내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치를 하는 내내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겠죠?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존슨 대통령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는 그분이 초등학교에 다니셨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봤죠? 아, 목수의 아들이 뭘 알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싶으셨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바로 그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8월 27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봤었죠. 목수의 아들이 뭘 알겠냐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이 말이 참 무모해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싶다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인류를 구원하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학력, 지식, 또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부족하디 부족한,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무지한 자로 세상에 지혜롭다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일하실 곳이 바로 나의 삶, 이 중심이라는 것을 이 저녁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부족하디 부족하고 능력 없는 나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출석 체크 해주신 분들께는 오늘의 오프닝 공유해드리고요. 또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 손글씨 이미지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이 적힌 예쁜 말씀 엽서 꼭 받아가셔서 주위에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꿀벌 이야기에서 드리는 천연 벌꿀 스틱 선물 세트를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참여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만 들려드리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찬양 한 곡 듣고 온 후에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조찬미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0: 안녕하세요.
1: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2: 임성규,
3: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 하세요.

나의 플레이리스트. 6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27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고요.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청하신 은혜로운 찬양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나누며 이 저녁 은혜를 곱씹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들려드릴 찬양은요, 1229번님 실로암 마커스의 버전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8229번님 오늘 유독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이지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의 그 빛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사연과 함께 플레이리스트 나눠주셨는데요. 이 두 곡의 찬양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하고요. 듣고 싶으신 찬양 여러분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또 긴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할까요?

나 6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마커스의 실로암, 그리고 위클래시아의 찬양이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자, 이어지는 플레이리스트는요. 이분의 신청 찬양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신청합니다. 라고 플레이리스트 보내주시면서 예수님 믿음 따라 살면 간절한

조수아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은 4420번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업데이트해 주셨네요. 그래요. 안 그래도 제주 선교 여행 떠나신다고 계속 소식 전해 주셨었는데 잘 다녀오셨군요.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뜨거웠던 선교의 마음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저와 청년들이 섬김을 받은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 신청곡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이 두 분의 신청곡 플레이리스트 들려드릴게요.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조수아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까지 함께 했습니다. 클로징 하기 전에 한 곡만 더 들려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이 찬양 들려드리고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5967번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져온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히즈윌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인사드릴게요.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S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8월 27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린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끝곡은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신청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2677번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장대진 PD와 함께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고요. 복되고 기쁜 주말과 주일 되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저줄라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포모로 시작됩니다. 혹시 포모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포모는 앞글자에 fear of missing out을 딴 표현인데 나만 왕따 당하겠다는 두려움 또는 나는 포모를 좀 더 광범위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무엘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굉장히 지금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스토리를 시작하지만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민족을 이루기 시작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사사들이 이끌어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사사들의 이끌은 뭐냐면 사실은 신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광야에서 모세 같은 강력한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를 통해서도 하나님 중심의 백성과 국민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어서 구별해서 민족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들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은 사무엘의 포모를 느끼게 하는 상황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반응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신권, 하나님,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전쟁의 시대에 이런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고 있는 블레셋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있으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얘기해요. 야, 네가 포모냐? 내가 포모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은 자기 중심성이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뽑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상에 보시면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부터 머리 이 위치가 더 컸다는, 당시에 키가 크고 훤칠한 사람이 단순히 멋지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속에서는 키가 크고 이 뭔가 창이나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였거든요. 사울은 한마디로 스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울.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 만들려고 했던 그 인기가 하늘의 중천을 날았던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울 왕을 뽑은 사람들의 손으로 뽑힌 사울 왕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중심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이 점점 커졌던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오늘 16장 직전인 사무엘상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정복하고 모든 아말렉의 족속들과 그 짐승들까지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사울 왕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살려서, 그리고 아가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이 스토리의 배경 속에 지금 사무엘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불안함? 불안의식? 자기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증폭되어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 제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걸 영적 포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큰 실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이에요. 기대했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많은 희생과 헌신을 그냥 걷어차고 부모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 때문에 영적 포모를 느끼는 우리들이 있지 않는가 하면, 한평생을 회사에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회사가 나를 일찍 버릴 때, 교회에서도 포모는 일어나더라고요. 남들은 다 장로가 되는데 나는 더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헌신했지만 나에게는 인정이나 직분도 안줄때 사람들은 포모를 느낍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망감을,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는 왕의 모습으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에게,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아니라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는 사무엘,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왕이 백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한 지도자 밑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1절 말씀에 먼저 오셔서 사무엘이 마음속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왕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I see a king. 그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이새의 가문으로 보냅니다. 근데 베들레헴을 가기 전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포모가 어떻게 그 사무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2절에 내가 어찌 할 수 있어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거예요. 내가 다른 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분다고요? 사실 사울 왕을 백성들이 선택할 때 사무엘이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울 왕을 버린다고 할 때 사무엘은 자신이 백성들한테 왕따 당한 것보다 더 힘든 마음, 바로 사울이 천적처럼 여길까 봐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였죠? 꼼수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연막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사용하시는 똑같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힐링 방법.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 가족, 회사, 교회, 나라 어디를 막론하고 우리들 안에 인간적인 리더십 안에서, 인간적인 기대감 안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나의 가장 절친이 나를 배신할 때, 내 아내, 내 남편이 나의 신의를 저버릴 때, 내가 가장 신뢰하고 맡겼던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비결,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초대가 저는 오늘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왔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상처받고 낙심받은 우리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사무엘의 회복은 바로 사무엘이 자신의 본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 포커스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그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많이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만 혼자 버림받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게 가족관계인지 재산 문제인지 학교 문제인지 어떤 직장 문제인지 병 건강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줄 텐데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너는 제사를 드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골파인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6절. 이새의 아들들이 이새와 함께 제사를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요. 이새와 그 아들들이 오는데 사무엘이 큰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의 앞에 있도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다 같이 그 마지막 부분을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기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예배가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그냥 와서 익숙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성령님의 의도하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핀트가 안 맞는 시선들이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안경이 다른 색안경을 끼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같이 베테랑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엘리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인정받아서 제사장 엘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사무엘도 잘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저 이새에 가서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봐, 걔가 내가 본 왕이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아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요, 때로는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이 연단시켜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본주의적인 안경을 잘 끼고 신변주의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용모와 키가 대단한 거예요. 사울 왕도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 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용모와 키, 스펙, 우리 그렇게 찾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외모에 현혹된 우리 사무엘이 사무엘만의 문제일까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미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인격이 더 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있었고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훗날 왕이 된 다윗과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왕을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사울왕이 객관적으로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왕이었어요. 사울왕은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는 정상을 참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신다는 말씀일까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부분을 스트러글링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성품이, 다윗의 영성이 사울보다 더 좋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성품을 가출하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합니다. 같은 죄인이에요.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고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다 죄를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죄도 아시고 사울의 죄도 아시고 사무엘의 죄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성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성품은 뭐냐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품이었어요. 훗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지적을 했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유권 해석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다 잘 그래도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살려둔 이 이유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짜 믿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어떤 중심을 보시냐? 하나님도 연막칠 수 있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넘어서 보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단이라는 선지자 앞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지적당하지만 다윗은 나단의 지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죄를 인정하는 죄인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었던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게 대단한 것일까요? 아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점수 따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는데 그 성품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성품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작정을 하시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13절.

오늘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성품이 뛰어나서 착해서 더 바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유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위에도 있었어요. 사울 왕이 제대로 왕노릇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위대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해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스토리의 배경은 뭡니까? 사실은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의 존재감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보시면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냐? 라고 그러니까 이새가 11절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서 막내 하카탄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 우리말로 번역은 잘 안 되는 영어는 runt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쪼무레기 아니면 그 꼴통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 형들이 다 이 집에서 너는 이 집안의 여덟 번째지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 팔푼 같은 녀석이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방치되고 왕따 당했던 가장 포모를 느낄 만한 다윗이 여덟 번째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하고 낮고 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왕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격 있게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영을 가득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스토리에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다 보게 될 텐데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편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주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진다고 보장해 주지 않아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보장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다윗은 골리앗을 대해야 되고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다윗은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윗의 삶 속에 고난이 더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 세상에서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이 스토리에 나타나고 성부 하나님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죠? 사무엘이 얘기했던 기름 부은 자라고 말했던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의 더 본질적으로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내 눈에 한 왕을 보았다 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굴까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는 뭐냐면 소망은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이 어린 다윗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는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새의 가문에 가장 보잘것없었던 존재 이 다윗 히브리인들에게 완벽과 충족을 의미하는 일곱 아벌들이 사무엘 앞에서 차례로 다 지내갔지만 그 완벽한 일곱 아들 중에도 완벽하지 않았던 더 없느냐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제들도 무시했던 그 다윗.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불완전했던 왕 다윗의 기름 부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징표였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났는데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구유의 짐승들과 함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누워 계셨던 아기 예수,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던 아기 예수,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받자마자 인간의 추격을 넘어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온몸에 받아내셨던 예수, 완전히 버림받은 아들 예수께서 바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왕은 육신의 다윗이 아니라
나중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0: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죠. 어찌하여 다윗이 예수님을 내 주라고 표현했냐고요. 메시아를 나중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 당신의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포모 속에 갇혀 있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윗이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다윗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자리를 찾습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다 잃는 것입니다. 죽으면 꿈도 꿀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죽을 때 잃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라도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순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 같고 힘겨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동안 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를 찾아보며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온유는 한자를 찾아보니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더군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솜털과 같은 마음이랄까요? 포용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심지가 굳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과 강한 신념이 다 갖춰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진정으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 현재의 고난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관심과 소외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고 서로 보듬어 주게 하옵소서.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만남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특별한 일이 생길 때나 특별한 기간에만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이 생기려는 순간에도 더욱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며 주님만 의지해야겠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달라지기를 바라기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자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말은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을 뜻합니다. 걸핏하면 호통을 쳐대는 교관에게 훈련받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지혜는 가까운 친구의 뼈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고요. 실수에서 배우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을 통해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거나 면제해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운동선수가 맹훈련을 통해서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듯이 지혜도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아이에겐 훈계가 필요하듯이요.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어려움과 실망을 아버지의 훈계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모든 경험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기도가 넘쳐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열심히 갈고 닦는 훈련 가운데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라디오 앞에 모이신 우리 귀한 청취자분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꼭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분도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98번님께서는 선곡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에게 또 응원 메시지와 또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6843번님께서도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보내주셨습니다. 0995번님께서는 평택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지선 전사님, 내 삶의 이유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 삶의 이유라.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띄워드리면서, 잠시 뒤에 이 찬양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까요? 내 삶의 이유라.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이더 밴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들도 듣고 오셨어요. 환난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공인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장윤영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듣고 오셨고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주도한 모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평안을 주셨고 또 그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 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이 철로 역정 같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땡스깅 밴드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들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꾸몄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찬양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춘원 이광수님이 그의 신실한 삶을 보고 자네 천사지라고 물어봤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내가 어떻게 천사일 수 있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는데요. 그러자 춘원 이광수님은 천사가 아니면 바보구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라고 하시면 제가 성공한 거죠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6.25 당시 평양의대 교수였던 장 박사님은 자유를 찾아 차남과 함께 월남했고요. 이 일로 안타깝게 부인과 다른 자녀들과는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죠.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혼자 살면서 극빈자, 장애인, 행여자 등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겸손한 마음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오신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그 어떤 전도법보다도 확실한 거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 예수님의 큰 사랑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은혜 대신 주의 사랑하심, 곧 주의 인자하심으로 바꾸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주의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 다윗과는 다른 반응과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얼굴, 주의 사랑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하심이 더 현실적이고 강력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생각하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받아 우리는 행복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뉴기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도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 원주민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저 강대상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그에게 물었죠. 형제님, 도대체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원주민 성도가 말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요.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은 아침이 다가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어두운 절망의 밤이 지나 희망의 동이 터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파수꾼의 간절함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절망의 밤이 깊을수록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 간절할 겁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찬양일보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디튜니의 멋진 피아노 연주와 예배인도자 테리 맥알먼의 리드보컬로 How Great is Our God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요즘 새롭게 나오는 영미권의 찬송가에 수록될 만큼 많은 교회에서 예배 때 애창되고 있는 월십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네요.

0: 맨 처음 들으신 곡은 브랜드 뮤직의 재즈 프레이즈에서 우리에겐 예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Precious Lord, Take My Hand 이어서 알렐루야 워십 밴드의 곡으로 On Our Side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호산나 아카펠라 곡으로 Crown Him 그리고 찬송과 면류관 가지고 Crown Him with Many Crowns 이렇게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샌디 페티의 두 번째 라이브 음반 All the Best 중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In the Name of the Lord를 보내드립니다.
1: Celebrate the fact that God loves us. And He promises that whenever we gather together in His name, that He will be right here in our midst.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네, 오늘 첫 곡은 소향의 음성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띄워드렸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오늘 오프닝에서 묵상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산성 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저녁 함께 찬양으로 우리 마음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신나는 고백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시편 19편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텐트메이커스의 찬양이고요. 힘찬 찬송가도 한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입니다.

네, 신나는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헤리티즈 에스콰이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텐트메이커스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시편 19편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영광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신청곡 있습니다. 새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EBC라고 388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곡으로 준비해봤어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그 전에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두 곡 듣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벳의 찬송가였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시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아발론의 영어 찬송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고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로 인해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크리스 탐린의 How Great Is Our God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지도 않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또 그렇게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딱 제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일도 나보다 훨씬 크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오늘 밤은 그 하나만으로 마음을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두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 맥워터의 You Hold On To Me, 조시 볼드윈의 Time and Time Again, 세프 슐루터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Counting My Blessing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6997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김도윤의 샬롬을 신청합니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동생은 힘들고 아파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의 성전을 찾아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소리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전화도 카톡도 단절하자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샬롬 찬양 부탁드립니다. 아,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어떤 오해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평화로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샬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69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도연의 샬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이 끝난 곡식을 가립니다. 쭉정이, 껍데기, 벌레 먹고 알이 덜 찬 곡식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

네,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할 가을바람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쭉정이 껍데기가 되어 바람이 날리지는 않을지, 알찬 곡식이 돼서 사람들의 기억의 곳간에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면 좋은 사람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이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껍데기는 순간순간의 나쁜 생각으로 만들어지고요. 한알한알의 알곡은 순간순간의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을 거지가 시작될 때 우리는 곡간 안에 들여져야 되겠죠.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알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새벽부터 우리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말의 시작 금요일에 가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사실은 가을에 대한 묵상을 제가 해서 여러분과 시도 나누고 가을에 대한 테마의 찬양도 들려드리고 어제는 좀 반응이 좋았어요. 확실히 가을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주말을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는 벌써 9월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어떤 거를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우리가 결심을 맺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감사를 심었다면 감사를 거둬들일 거고 불만을 심었다면 난 불만을 얻게 되겠구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요. 이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솔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뿌리신 것들의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거두시는 이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령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신청 찬양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찬양 두 곡 이어드릴 건데요. 제이 월십의 꽃들도 함께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 두 개 연결해 드렸어요. 제이 월십의 꽃들도 예스 CCM 앨범 중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 꽃들도는 9201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딸이 권해서 듣게 되고 오늘 가입도 했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방송 중에 듣곤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심지어 사연도 보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매일 듣고 있는데 엄마도 같이 듣자고 하네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픈 우리 딸이지만 이 시간 항상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딸 축복합니다. 성함과 주소를 다시 한번 문

그때 시간이 9201님과 그 따님에게 위로와 또 힘을 얻는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후로도 또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찬양은요, 끝자리 9199님이세요. 샬롬,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신 성경책 선물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문자를 사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진 않은데요. 다 보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받아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신청 찬양을 조금씩 제가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곡이 알알이 맺히는 삶이 되시길, 여러분이 올 초에 뿌렸던 씨를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거두시길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계시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낳고요. 불만을 심으면 불만을 낳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와 은혜를 먼저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9월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1: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한편 기도의 반대는 염려이며 걱정입니다. 걱정을 영어로 하면 worry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누군가 목을 조이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꽉 조여진 넥타이가 목을 짓누르듯 가슴을 쾅 누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를 속수무책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걱정과 염려임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신실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내 간을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리스 엘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여수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브라운 월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니스 게인즈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커크 프랭클린의 Lean on Me 띄워드리고요. 여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일화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들인데요. 하지만 세상이 좋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도 거부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바라보시기엔 다 돌아와야 할 한 마리 양이겠지요? 주님 품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암흑의 길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길로 반대로 돌아서 보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은혜 나누셨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님 품에 돌아와야 할 이유를 이 시간 깨닫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방송을 우연히든 또는 듣고는 계셨지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던 일명 방학 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 잠시 멈춰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저 북녘당의 동포 여러분, 아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내 주인이라는 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8828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이렇게 의미 있는 방송이 있다니요.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어제 문자를 남겨주셨었는데 앞으로 매일이라고는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새벽녘에 또 일찍 깨게 되거나 방송을 듣게 되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이 저 북녘당에서는 도둑이 오는 시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싶고 조금은 더 부드럽게 들리는 나만의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가슴 졸이지만 그래도 갑갑함을 해소하고 계시는 북녘계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더 힘내시고 또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도 더 힘을 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오늘도 귀한 찬양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교회들 함께 살펴보며 기도 제목 나누는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또 북한 관련된 내용들, 또 그리고 남한과 세계의 소식들도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남북 간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평안하셨죠 목사님?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자, 오늘도 이제 전국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탈북민 목회자와 교회의 이야기들 나눠주실 텐데, 첫 번째 교회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사역하는 교회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0: 예.
1: 교회 이름은 우리 사랑교회입니다.
0: 예.
1: 우리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한다는 말은 특정 대상을 향한 표현이거든요.
0: 위대한 우리 수령이나 장군님만.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0: 네. 담임하시는 목회자분이 어떤 분이세요?
1: 네, 조영재 목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조영재 목사님도 탈북하고 중국에 잠깐 생활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조선족 교회에서 가져온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근데
1: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해외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0: 그러네요.
1: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0: 네. 아, 탈북민으로서 그래도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의식이 좀 투철하실 것 같아요.
1: 네.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이제 큰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0: 예. 이제
1: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2022년에 개척했으니까.
0: 얼마 안 됐네요.
1: 그렇죠. 이제 2년, 3년 차 됩니다.
0: 네. 자,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좀 살펴볼까요?
1: 네. 특별히 우리 사랑 교회가 세워진 강서구 가양동에는요. 우리 탈북민 이웃들 500명 정도가 거주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곳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우리 사실은 탈북민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0: 아.
1: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개방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또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 방과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0: 우리 탈북민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학원을 가지 않고 방치된다. 표현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1: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집에서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0: 그냥
1: 어울려
0: 시간
1: 있는
0: 배우기.
1: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네, 맞습니다.
0: 좀 배움에도 열중을 하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 탈북민 교회들 가운데 이런 방과후 학교를 또 운영하는 교회들도 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참 많이 있죠.
0: 네.
1: 사실은 교회가 주일 사역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평일날에 성로들의 일상에 들어가서 성로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성로들로 하여금 교회에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0: 네.
1: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우리 탈북민 자녀들을 돌보는 방과후 학교인 것 같아요.
0: 네.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어려운 점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점은 뭐를 얘기를 하셨을까요?
1: 우리 목사님은 좀 특이하게
0: 예.
1: 어려운 점이

0: 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시간이라 했나 곰곰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1: 네.
0: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1: 그렇죠.
0: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죠. 예수 믿고 금방 사역자가 되고 금방 헌신했으면 하는 조급함들이 있는데,
1: 예.
0: 이런 조급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가장 어려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 예, 이게 사실은 탈북민이라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시간의 기준과는 다른 그 시간의 길이만큼 좀 필요할 텐데,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지도해줄 교사 선생님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는 이 방과후 학교의 교사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있으면
0: 그럼요,
1: 좋겠는데,
0: 그럼요.
1: 아니면 집에서 이제 가정사역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이나,
0: 맞습니다.
1: 예, 사실은 뭐한 번, 두 번도 좋지만, 오랫동안 목사님이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 하신 것처럼 교육에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꾸준히 또 섬겨주실 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리고 또한 가지 교회 사역의 어려운 점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남한 성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고 배우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서 배우는 것인데,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줄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1: 네.
0: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우리 사랑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이제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와 사역을 해봤자 성령 충만이 없으면 교회는 세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온전한 성숙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 저 땅,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탈북민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말 못하는 사정과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텨야 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 예. 아마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도 어떤 간절함이 좀 엿보이는데요.
0: 네,
1: 여러분도
0: 맞습니다.
1: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 첫 번째 교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송 한곡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으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함께 은혜 나누신 후에 두 번째 교회 소개해 드릴게요.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1: 네, 우리 조금 멀리 가죠. 강원도 원주에 세워진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0: 네.
1: 제가 올해

0: 오랫동안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 현황을 파악하고 또 탈북민 현황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1: 네.
0: 지도를 만들 때마다 늘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난 2022년에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게
1: 할렐루야.
0: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1: 네. 자, 원주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김영호 전도사님이시네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호 전사님이 본래 서울에 계셨는데요.
1: 네.
0: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과 마음을 받고 원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 땅에 분단된 도가 있는 거 아시죠?
1: 강원도.
0: 그게 강원도입니다.
1: 예.
0: 맞습니다. 그 강원도에 가서 남과 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김영호 전사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원주 땅에 이제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 지 이제 3년 정도
0: 네,
1: 되신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었다 그래요. 이제
1: 네.
0: 평신도 사역자로서 뭐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약품과 생필품을 보내는 사역, 또 북한 내지에 일꾼을 세우는 장마당 사역, 또 중국에 파견 나와 있는 당 일꾼들을 훈련하는 사역, 또 구출 사역, 이런 사역들을 평신도로서
1: 예.
0: 참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원도 땅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1: 네.
0: 이제 온 가족이 강원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자, 우리 원주 하나교회가 하시는 주요 사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전사님이 그동안 평신도로 또 해왔던 사역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1: 네.
0: 이제 그첫 번째가 지금 중국에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노동자, 그리고
1: 그렇죠.
0: 외교관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친척 방문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 내지에 지금도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지금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원주 하나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사역하는데 가장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0: 이게 감사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 네.
0: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의
1: 할렐루야.
0: 제목이죠. 또
1: 네.
0: 기도 제목인데요. 이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또 세워나갈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최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지금 상가 2층에 206호가 예배당인데 207호를 쓸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래요.
1: 예.
0: 그래서 이제 207호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걸 채우시겠지만
0: 예.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섬길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동되시는 분들 우리 강원도 원주의 원주 하나교회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주 하나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누도록 할게요.
0: 기도 제목 드립니다. 원주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원주 하나교회 교육관,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이죠. 교육관과 주방이 잘 마련되고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원주 하나교회와 연계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간절히 여러분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끝곡으로 김영호 전도사님이 신청해주신 찬양을 나누면서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요.
0: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신청합니다.
1: 네, 이 찬양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가상화폐와 금, 기술, 항공, 해운 분야에서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하며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용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지상 로봇, 무인정 등 무인전력으로 구성된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이 줄어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부정부패 단속이 강화되면서 여행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오가는 뇌물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면서 서울의 생활 밀착형 정책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한국의 운동회 김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4만 원짜리 불고기 김밥이 판매되며 현지 테니스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겠다며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들 분야가 이란이 기존 제재를 피해 무역하거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 등을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이용해온 중개자와 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며 이란 정권으로 흘러가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하는 누출 제로 방식으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돕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란과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주변에서의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이미 2년짜리 경제 계획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용이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국무부 문서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의제기나 수정이 없다면 국무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상자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급된 상용 B1 비자와 관광 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사람들입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비자를 받을 때는 미국 입국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단기 방문객으로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비자 취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취소 건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대 2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될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비자 취소 조치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 35주년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로봇을 앞세운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다양한 총포로 무장한 무인 군용 차량 수십 대가 수도 키이우 중심가를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차량에는 전차에 사용되는 무한 궤도가 장착됐고 드니프로 강을 가르는 무인정과 수도 상공을 집단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무인 전력도 등장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번 퍼레이드는 물류와 정찰,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지상 로봇을 비롯해 요격 정찰, 공격용 무인 항공기, 자폭용 무인정과 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정 등이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함대에 맞설 만한 재래식 함대를 갖추지 못했지만 무인정을 적극 활용해 해상 전력의 열세를 보완해 왔습니다. 유로뉴스는 이번 행진에 병사와 탱크, 중장갑 차량은 없었지만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며 4년 반 동안 이어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우크라이나군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드론과 로봇이 중심이 되는 미래 전쟁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6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 인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9만 2천여 명보다 4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관리소별로도 개천과 요덕, 화성, 북창, 수성 등 6개 시설 모두에서 수감 인원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새로 수감된 사람은 2만 3,800여 명에 달했지만 전체 인원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서는 수용소 내 사망과 해제, 다른 시설로의 이송, 행정상 재분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식통은 구금시설 내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염병 유행도 언급했는데요. 새로 입소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반국가 선전선동이나 탈북, 한국영상물시청, 유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함께 수감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개 재판과 판결을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범죄와 미성년 사건에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피심자의 권리 보장을 일부 강화했지만 정치 체제 관련 사건에서는 여전히 법 조항보다 당국의 판단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들이 내야 하는 뇌물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회령시에서는 다른 도로 이동하기 위한 여행 증명서를 받으려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을 담당자에게 건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보루에 100에서 130위안 정도 하는 담배 한두 보루면 비교적 빠르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최소화의 성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해임이나 철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담당자들이 적발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주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사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식 증명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뇌물을 건네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많이 건네는 도매업자 등은 하루 이틀 만에 증명서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열흘에서 보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주민은 한 번 받은 여행 증명서를 다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집결소에 끌려가거나 노동 단련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부패 단속 강화가 오히려 뇌물 액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생계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반다아치시와 엘살바도르 센토로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운영되는 서울 야외 도서관의 본뜬 공간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 야외 도서관은 도심에 빈백과 돗자리를 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도록 만든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누적 방문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해외 정책 전수가 교통과 상하수도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정책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는 누구나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체력장 모델을 전수하고 태국 방콕에는 차량 흐름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우선하는 횡단보도 설계 경험을 공유합니다. 서울의 외로움과 고립, 은둔 대응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대학 관계자들이 고립 예방센터를 방문하는 등 해외 관심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버스와 지하철 이용 정보, 택시 위치 정보 등 각종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도심 교통을 관리하는 서울교통정보센터도 해외 방문단의 주요 견학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은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QS가 발표

또한 2027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에서도 150개 도시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 $28,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짜리 한국식 불고기 김밥이 등장해 현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김밥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외식 사업가 사이먼 김 대표와 김밥의 대모로 불리는 한국계 미국인 박은조 셰프가 함께 만든 메뉴입니다. 사이먼 김 대표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알록달록한 김밥 도시락을 준비해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US 오픈이 미국 최고의 운동회와 같은 행사인 만큼 김밥을 선보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밥에는 양념한 불고기를 비롯해 당근과 단무지, 케일, 우엉 등이 들어가며 김 대표 어머니의 레시피를 활용했습니다. 함께 메뉴를 개발한 박은조 셰프는 뉴욕의 미슐린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퍼세와 2스타 레스토랑 모모푸쿠 코 등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 요리 매체인 본 아페티도 US 오픈을 앞두고 주요 푸드 스탠드 메뉴 가운데 하나로 이 김밥을 소개했는데요. 대회 기간에는 김 대표가 운영하는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도 부스를 열어 캐비어를 얹은 $100짜리 프리미엄 치킨 너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어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천에서는 오전부터 소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5도, 이천 24도, 파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이천 30도, 파주 29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는 전 지역에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전 24도, 세종과 천안 23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천안 모두 3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흐린 날씨와 함께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3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진남포와 신의주, 자성과 해주, 장현에서는 비 소식 대신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장현 21도, 해주 20도, 신의주 19도, 자성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 해주 28도, 장현 26도, 신의주 23도, 자성 22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산과 운기, 성진, 무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원산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원산과 고성 22도, 운기 18도, 무산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 원산 24도, 고성 23도, 운기 22도, 무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8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2편 9절의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31편 조금 전 함께한 이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요.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의 문을 열어볼까요?

9절부터의 말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곤경에 처하였으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모두 쇠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슬픔으로 삭아버리고 나의 세월은 한숨으로 소진되며 나의 죄악으로 내 기력이 꺾이고 내 뼈가 무너집니다. 내가 내 모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 이웃의 혐오 대상이 되니 나의 모든 친지와 밖에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치를 떨며 나를 피해 달아납니다.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나를 치려고 모의하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공모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 온 사방에 두려움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나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내 대적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의 인이로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말없이 스올에 이르게 하소서. 거짓말하는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되 의인에게 교만과 경멸을 품고 무례하게 말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31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도 같고 우리의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슬픔 가운데 있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방에 둘러싸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선 우리를 기다리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도 망령이지 99살 된 제가 어떻게 애를 갖고 90세가 된 우리 마누라가 단살을 발사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안 믿었어요. 1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니까 이삭이라는 아이가 생겼어.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장자

0: 이삭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새벽 일찍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양안 갖고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 가슴에 비수를 찔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믿으며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하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수풀에 부스럭부스럭 하는 수양 한 마리가 거기 걸려 있어. 그 수양을 대신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우등생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얼마나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뭐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신데요.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자락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디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고향 땅에도 이 찬양의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양강도가 고향인 니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가득 찬 이 우주를 향해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솜씨 가운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남과 북의 이 찬송의 울림이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은,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섬세한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선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며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빛나는 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느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었습니다.

0: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위를 구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갔지만 인신매매를 당했고 어렵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었지만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저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성탄절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 갑자기 중국 공안이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댁에 앙심을 품고 있던 친척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안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딸이 갑자기 폐렴에 걸렸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의사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딸을 등에 업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만 주십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슬픔도 없었을 텐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렴풋이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딸도 볼 수 없는데 목소리만 들려주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어보니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던 제 딸이 살아서 제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고치지 못한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딸을 치료했던 소아과 원장님도 그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을 나와 연길에서 딸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은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단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세수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젊음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상의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자가 먼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한 것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난 다음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주장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징계를 받을 때뿐 또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돌아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자는 자신이 주의 종인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부르 기도하기를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8장 37절입니다. 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후에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에 불이 꺼져서 제단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엘리야같이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8월 28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적이 대체로 흐린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적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10에서 최대 70mm로, 평안남도가 5에서 40mm로,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5에서 3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서울과 부산이 25도, 대전과 대구, 포항이 24도, 강릉과 춘천이 23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22도, 평양과 함흥이 21도, 신의주 19도, 청진 17도, 강계가 15도, 해산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부산과 서울, 광주, 목포가 31도, 서울과 대전, 여수가 30도, 개성과 포항이 29도, 춘천과 대구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 27도, 강릉 26도, 강계와 함흥, 해산 24도, 신의주와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에게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모든 고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사는 삶이지만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께서 바라시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하길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습관적으로나 마지못해서 또 체면 때문에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지금도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기를 또 바라고 기뻐하십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받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예배를 참 예배자로 드리고 계시나요? 마음 다해 찬양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주께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진정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몹시도 덥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올여름에 너무나 덥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때론 불평이나 불만, 걱정 등이 내 입술에서 나올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나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여 행복감이 들게도 하지요. 내가 행복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흘러가게 되며 나의 가족과 공동체까지 사랑이 넘치게 되곤 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주실 축복에 나의 시선을 두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알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최선의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테니까요. 그런 주님을 더욱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가 414장, 새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우주를 보며 감사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의 나인 것으로 인해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인 것, 내가 지금 나의 성품이고 지금 나의 인격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으로도 물론 감사하지만요. 나의 나된 것으로 인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몹시도 더웠던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감사의 계절인 9월이 돌아오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더욱 넘치길 소망하며 찬송 마지막 찬송 함께하지요. 찬송가 448장, 새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찬송 함께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도 찬송가 함께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말과 주일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 라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문제인가? 나에게 처한 재정적인 문제 혹은 관계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거에 대한 상처, 후회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인가? 물론 문제죠. 그거 해결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문제를 넘어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가져와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옥에 있는 나의 상황이 너희들에게 되려 영광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갇힌 거 이제 풀려나는 건가? 보석금이라도 마련하셨나? 든든한 백이라도 찾았나? 지금 주어진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의 이 문제를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신이 풀려날 거라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대략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 문제는 이게 문제인데.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문제든 뭐 숙제든 뭐든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 어쩌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면 실제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사랑받고 싶은데 이 문제가 걸리적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가장으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요 문제가 걸리적되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되든지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사랑받고 싶은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거기에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거에 넘어서 있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틀어졌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노부부가 계셨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침대에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침대 누워 이렇게 계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더니 침실에 들어오더니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침대 위에 누워 계신데 이렇게 가서 안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인형반이 미쳤나 봐. 갑자기 왜 이래? 막 그러고서. 그런데 너무 막 깜짝 놀라서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기분은 좋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좋네. 그러고 냅뒀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 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도 한번 안아주시더니 또 이쪽으로도 한번 또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안아주시고 상하체를 전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멈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멈춰요? 더 해도 괜찮은데 이랬대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모컨 찾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뭐예요? 그 사랑의 터치를 해주는 줄 알았죠. 왜요? 할머니 사랑받고 싶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랑의 터치 해줬어요? 아니죠. 리모컨 찾는 터치였어요. 그렇죠? 때마침 그게 할머니 왼쪽 엉덩이 밑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내가 뭐 가족이든 뭐든 자녀든 사랑 그래서 그렇게 애쓰시는 거고 저도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그냥 사랑해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리모컨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뭔가 이렇게 탐을 찾고 그러던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끝없는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주지 않는 이 세상과 그 안에서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 이제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주시려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려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박아요? 사랑의 뿌리를 박고 기반을 다져.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지만, 뭐라고 바울이 말하 그러냐면,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 알아. 그래서 너희가 진짜 너희 삶에 이루어야 되는, 진짜 이루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 그 깊이 안에서 네가 그 사랑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막 착착착 이루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딱딱딱 그렇게. 근데 뭐냐 하면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거하는 것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랑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그 위로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스태프들이, 목회자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런 스태프들이 리트릿을 갔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 적어보라 그래서 종이 주고. 근데 정말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못 적어요. 왜요? 누구도 물어봐 주지 않아서.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못 적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을 줬더니 이제 끄적끄적 적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도현 전도사님, 작은 마을 전도사님인데요, 우리 이도현 전도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도현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해 봤거든요. 왜 우리 도현 전도사님은 저렇게 적었을까? 애기 둘의 엄마고요, 작은 마을 전도사님이고요,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렇게 일상을 살면 막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 잘 살고 있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도현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거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운영관리자이신 김상목 집사님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상무가 잘 살았어! 우리 김상목 집사님께서는요, 긴 시간을 직장 생활을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감사하게도 운영관리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리 상목 집사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은퇴했는데 이 기간이 충분히 가치 있었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여정이 충분히 정말로 의미가 있었겠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상무가 잘 살았어. 우리 이규영 목사님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규영아, 충분해. 우리 규영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도 섬기고 계시지만 곁다리로 교회 하나 더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하나 하고 계세요. 카메라 이거 촬영하고 계시고 아이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규영아, 충분해!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카페에 계시는 우리 카페 매니저 재룡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재룡아, 카페에서 꿋꿋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아마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너무 애써주시고 너무 귀하게 섬겨주고 계시지만 그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가 이 카페에서 이거 매니징하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의미 있게 괜찮게 사는 걸까?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재룡아, 카페에서 꿋꿋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우리 이길승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길승아, 같이 놀자. 제가 보니까 우리 길승 목사님 외로우신 것 같아요. 지금 골방에서 영상을 죽어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골방에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랑 좀 어울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요한 목사님도 쓰셨습니다. 요한아, 넌 혼자가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요한 목사님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분이시고 능력 있죠. 뭐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아닐까? 이렇게. 근데 스태프들 시키고 구경하려고 했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목사님도 하시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0: 거든요. 근데 제가요 안 써지는 거예요. 저도 내가 뭔 얘기를 듣고 싶지? 안 써져요. 그러다가 몇 자를 끄적여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썼어요. 선이야, 너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아마 제 마음 곳에,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혼자 짊어져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했거든요. 가까운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분들도 우리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또 했는데 그때는 저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선이야, 부족하지만 애써줘서 고마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리더로서 부족하고 설교자로서 부족하고 여러분을 돌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 실수해요. 말 실수를 하고 해선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부족한 면이 너무 자꾸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진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부족해요. 근데 나쁜 의도는 없어요. 제가 나쁜 놈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쟤를 알거든요. 부족하다는 걸.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너 많이 부족해. 근데 애써줘서 고마워라는 걸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면 생각 안 나실걸요? 근데요, 마음에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가 쓰고 스태프들이 할 수 있었던, 우리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한다 그랬어요. 저항하고 막 떽떽거리고. 근데 다 쓰고, 아까 보셨어요? 이걸 나누고 소리 질러주니까 다 울어요. 왜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의 갈급과 사랑을 갈구하고 그게 필요한 존재들인데 이 액티비티를 통해 활동을 통해 뭘 경험하는 거냐 하면요, 그 사랑받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이 녹고 쏟아지고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 나도 그런 문제에 있어. 하지만 네가 진짜 필요한 건 뭔지 알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 거야. 넌 너무 사랑을 필요한 존재고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인데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 너는 그 안에 거하고 있어. 너는 그거를 누리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는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다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교회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아빠가 아기 데리고 이거 마이클 댄스 잭슨 춤추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영상 보고 생각,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이게 막 아기 꼬마 데리고 막 문워크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장면일까? 보면 이게 아기와 아빠의 그 사랑의 장면인 거잖아요. 근데 상상해봤거든요. 근데 뒤에 붙잡은 아빠가 그냥 낯선 아저씨라면 이 영상은 어땠을까? 그럼 납치된 거죠. 그렇죠? 아이는 고통 속에 있는 거고. 이 그림이 아름다우려면 뭐였냐면 아빠가 아이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랑받으려고 무지장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때 의미가 생기는지 아세요? 나의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걸 실감할 때 나의 그 똑같은 몸부림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누리는 삶.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 홍대 가까운 교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겪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늘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위로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가 겪은 고통, 내가 지나온 눈물의 시간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양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공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천둥이 치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마당에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왜 비를 맞고 있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새들이 아름답게 짖어기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쏟아지는 비와 천둥 소리뿐이었습니다. 심각한 난청이 있는 아들이 천둥 소리를 새 소리라고 착각하며 듣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마치 새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소리구나.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함께 찾아볼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모자는 함께 여기저기를 거닐며 아름다운 새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추앙받는 베토벤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실수와 착각이라 할지라도 따스하게 품어준 어머니의 공감과 사랑 덕분에 어쩌면 악성 베토벤은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어주었던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힘든 마음에 공감하는 격려자가 돼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힘든 마음에 공감하는 격려자가 되게 하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덕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바랬던 조성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내가 누군가? 그러기 어느 철학자가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라.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두 번째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식성도 알고 코고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애들이 막 자기 엄마보다는 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알 거예요.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를 가나. 그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중요 시설에

분모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표를 달고 댕겨요. 우리 극동방송도 예외 없이 자기 명찰을 달고 댕기면서 그걸 가지고 대문은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오늘 얼마나 아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대평가를 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소평가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쌍둥이가 태어날 때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어디가 다른 점이 있는 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또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만 가지고 안 되면 장로까지 붙더라. 원로 목사까지 붙고. 근데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은 참 이름 부르기가 좋지요. 조 장로님, 홍 장로님, 원로 목사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명함을 교환하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직함이 빨리 통해요. 오늘 스스로 내가 누군가, 어떤 때는 자기 호칭이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리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대왕이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삼았으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의 결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박해도 받았고 어려움도 당했고 그렇지만은 콘스탄틴이가 국교를 삼았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조롱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어느 직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될 때 깜짝 놀라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시작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 정도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옆에 동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첫째, 돈 벌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세 위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내 스스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 느꼈어요. 성도들의 첫 번째 대목이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Christian's unique title. 우리가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사실 학교에서 반장만 뽑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뽑는 것도 명예요, 영광일진데 하나님께 뽑혔다고 하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나도 하우스보이인데 하나님이 뽑았어. 그러니까 내가 자연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뽑힌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다 누구의 은혜나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거 다 지나간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뭐 놀던 때 다 지나갔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죠. 옛날에 하던 풍습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대속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속죄, 회개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말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나를 찾아놓고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입었어. 우리 옷 입을 때 몇 가지 입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의 팬티를 입어라. 자비의 바지를 입어라. 겸손의 난닝구를 입어라. 온유의 코트를 입어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거기다가 외투 하나 걸치면은 두루마기 하나 걸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돼서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안 계세요.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로 아들이 된 거예요. 야, 뭐 어느 큰 회사에 보니까 그 집이 딸들만 있어서 자기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으니까 그 양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자가 완전히 호족에 등록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가졌던 거. 우리가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런 평화를 모르면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지난 30년, 3000년 동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이 3000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형제들이 나이가 좀 차이가 있으면 싸움을 안 하는데 한 살 차이나 두 살 차이만 되면은 얘들 자라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별다를 것 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피의 욕망이 있다고 그래요. 과시의 욕망, passion for pageantry,

소유의 욕망, passion for possession, 내가 가져야 되겠다. 어린애들 보면은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본래 이게 형 장난감인데 동생이 자기가 가지려고 안 뺏기려고 그러지. 여긴 뺏으려고 그러지. 아주 이렇게 형이 한번 쥐어박으니까 얘는 또 울면서 쥐 엄마한테 가지. 이게 인생 삶의 모든 게 싸움, 또 싸움, 화해, 싸움. 그래서 소유의 욕망, possession for, passion for possession이라고 그러죠. 보호의 욕망, passion for protection. 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목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보호의 욕망. 네 번째로 이익의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Passion for profit.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 처녀가 시집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짓말. 노인네가 일찍 죽고 싶다고 하는 거짓말. 뭐 또 한 가지는 뭐더라 하간에 그런 거짓말이 있대는데 이익의 욕망. Passion for profit. 다섯 번째로 애국의 욕망. Passion for patriotism. 그런데 인류에게 여섯째 P가 꼭 절실히 요청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평화의 갈망. Passion for peace. 기공할 새 무기를 개발한다고 전쟁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위험도를 높일 뿐이라고 했어요. 요새 이따금씩 텔레비 틀어보면 벤허가 자주 나오더라. 벤허. 벤허.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벤허라고 하는 허. 그건 last name. 씨. 이름이요. 저 성이요. 성. 그 허 씨의 외어들이라는 뜻입니다. 벤허. 그래서 이 허 씨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던 가문이에요.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고 부임 축하 행진이 벤허의 집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벤허의 누이 동생이 이렇게 보다가 허물허물한 개화장이 하나 떨어져서 총독 뭐 총 총재 뭐 총독 머리에 떨어졌어. 참 부주리의 사고예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개화장 하나가 떨어져서 총독 머리에 맞았습니다. 총독을 수행하던 거기 장교 하나가 있었죠. 메세살라라고 하는 장교. 그는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과 벤허의 애인을 다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벤허를 노예로 팔아 게리선에 노를 젓는 중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벤허는 노예를 이용한 군용선의 사령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게 시작했습니다. 배가 해적선에 습격을 받았을 때 벤허가 그 사령관을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생명의 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식에 우리가 왜 반지를 교환해요? 신랑이 자기 반지를 나한테 줄 때 내가 물어봅니다. 이 반지가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느냐. 어저께 신랑이 뭐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하더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신부의 손에 끼워줬어. 내가 신부한테 물어보면 신부도 오늘 하나님한테 맹세한 맹세에 무슨 물건이 있느냐. 반지를 주더라고. 그거를 신부에게 물어봤어. 이 반지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 거기도 네 그러더라고. 남편한테 끼워줬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에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부터는 두 몸이 아니야.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내가 양자가 됐으면은
형님이 고난 받

어떨 때 나도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의 책임이 내가 두 번째 대지를 잡아봤어요. Christian's responsibility.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을 거야. 책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Be holy.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Be humble. 그러므로 나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Be patient.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Be forgive.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Be thankful.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찬양하고 살으라 그랬어. Be praiseful.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가슴으로 나오는 찬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에 찬양대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콩나물 대가리 잘 몰라. 그런데 저기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송 부를 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하면 그 찬송 부르나 마나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은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자질로서는 넓은 폐, 기억력, 큰 입, 많이 연습 등이 필수적이었지만은 가슴 속에 감동이 없는 찬송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찬송도 가슴으로 부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2대 의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삶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성도면 크리스찬이면 예배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부의 체험을, 신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에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다 그 입술에다 지졌죠. 그래서 내 말이 고운 말, 하나님에 대한 말, 복음에 대한 말, 그래서 이 입술이 변했어요. 욕하던 입술이 사랑으로 대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입술로 변해져. 이사야가 둘째 자기 부족을 깨닫고 굴복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넷째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예배를 빼먹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 된 사람이야.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했을 때에 절대 신의 주권과 나의 종속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Lord of all creation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탕 수습반에 저 밭에서 일하다가 주일만 되면 매 맞고 교회로 갑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봐야 됩니다. 엄청 매를 맞고도 교회로 가.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주인이 매 때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주인이 그 사탕 수수밭에 예배당을 지어줬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가서 일하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만큼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활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Christian have a gauge. 게이지가 있어.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 게이지. 그거로 뭐 돼가 있고 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쌀 사러 갈 때 나 석대만 주세요. 그럼 대로 나 서말만 주세요. 그럼 말로 따져줍니다. 그게 게이지라고 그러죠. Measure by.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준을 줘서 하나님께서 평강, 감사.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한다면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은 이런 평화예요. 들어보시겠어요? 오 평화의 모퉁이 돌 되신 아기 예수여, 화가 치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키고 상한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빈부로 나누어지고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기 판매에 수출 증대에 혈안이 되어 나만 잘 살겠다는 세계의 평화를 주옵소서. 아기 예수여, 우리도 당신을 따라 평화의 추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나타내는 한문이 있어요. 한자가 있는데 화자가 있죠. 거기 입구자가 있습니다. 속에 밥이 있다는 뜻이죠. 거기 화자는 벼화자라고 그러는데 구상으로 보면은 경제적 평화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안자가 있어. 평안이라고 하는 안자는 지붕 아래 여자가 있다는 얘기요. 그거는 사회적인 평안, 가족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평자가 있어요. 평자. 평자를 보면은 한자에 두 심장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구상으로 평화의 이념을 나타내는 거래요. 이는 평화를 가지려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이좋게 공존하여야 한다는 뜻. 사람들이 지혜적이고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종류의 평화가 있다면 개인적인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 개인

개인적인 평화. 두 번째로 평화가 있다면은 공동체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영국의 시인인데 그가 비파의 노래를 이렇게 써놨어요. 1년은 봄, 때는 아침, 아침은 7시, 언덕 기슬에 이슬은 방울방울, 종달새 날아오고 달팽이 가시나무 위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 세상 모두 태평하여라. 그래서 공동체 책임이 뭐냐? 교회 안에서 평화, 직장 안에서 평화, 가정 안에서 평화, 정치 안에서 평화. 그렇기 때문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쟁으로부터는 결코 평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 전쟁은 빈곤과 불경기와 곤고와 증오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평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은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에 우리 주변에 다 평화가 깃들이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죠. 안디옥의 이름이 아니고 침례 교단의 이름도 아니고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줘도 예수의 이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 전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더라도 교회에게 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내가 누군가?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 내가 누구요? 찬양대요. 내가 누구요? 장로요. 내가 누구요? 집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성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국민 각자가 그 사상과 이념, 지역과 계층이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꽉 막혀있는 남북 상황이나 경제적, 문화적 소통부터 시작하여 정치적으로도 잘 이어져 남북 간 주민이 함께 손을 잡고 찬송을 마음껏 부르는 복음 통일, 신앙적 통일의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적으로 안정적이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모든 분야에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더욱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PD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고 계신가요? 기도는 참 이상하죠.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까이 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본 적 없어도 이름을 잘 몰라도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기도 제목을 전해 들으면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또 그곳을 향하게 되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가짜스러운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어쩌면 정말 기적이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 기도의 마음을 품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직접 닿을 순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가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하루 보내면 좋겠어요.

위클래시아의 아름다우신 그리고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하나님의 복음 제게 겸디 김겸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모든 상황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혼자 해결하려던 걱정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모든 걸 다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으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내 이웃을 향한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기도는 참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실은 이건 기도가 이상하다라기보단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조금 특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더욱더 절실한 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들으시고 또 여러 SNS를 통해서 좀 충격적인 영상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팔 홍수와 산사태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서 놀라셨을 텐데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 이 아침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샬롬 시간을 통해서 현재까지의 상황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어서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오늘 현지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컷들이 있습니다. 현지 상황 나눔과 또 기도 제목 컷이 있는데요. 함께 나누면서 이 아침 기도의 손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기다리고요. 또 이어서 네팔 현지 상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27분 49초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 네팔의 소식 많은 분들이 전해 듣고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고 계시는데요. 이 아침 다시 한번 그 마음 우리가 함께 모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3160번님께서 아주 특별한 아침 앞 기도 보냅니다. 단순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마음 모읍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또 9509번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남겨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5084번님 기도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세계 열방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때 그냥 지나치면 그냥 소식이지만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면 그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고 무엇보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묵상케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네팔 현지를 향한 그 마음 우리가 함께 모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컷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보금 선교사님의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1: 안녕하세요. 다들 한국 뉴스를 통해서 네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제 아침 중국 티베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빙하와 암석이 경사가 가파른 협곡으로 빠르게 쏟아지면서 국경을 접한 네팔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물의 높이가 8m에 달할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쓰나미처럼 마을과 시장 도로를 덮쳤기에 미처 피하

0: 하지 못한 사람들이 변을 당하였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통계된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가 360명에 실종자는 9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30개국의 외국인 약 500명도 실종자 명단에 있는데요. 한국 교민 9명도 아직 실종자 명단에 있고 연락이 현재까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약 500명 정도인데 이렇게 유독 피해가 컸던 이유는 네팔에서 중국의 국경을 넘으면 카일라스 산이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자이나교에서 이 카일라스 산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이 시기에 많이 몰려서 많은 실종자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특별히 좀 긴급한 좀 기도 제목은 어제 저녁 네팔 그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2차 대규모 산사태가 또 3일 안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중국 쪽에 남아있는 빙석 잔해물이 있어서 만일 이게 다시 쏟아져 내려올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에 이 선교사님들의 좀 상황을 좀 나눠드리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 큰 홍수가 있었기에 저희 선교사님들도 피해 지역의 소식들을 현재는 취합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최대한 힘을 합쳐 저희가 협력할 부분을 찾고 기도하면서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 전체가 많이 혼란스럽고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함께 이 시간 네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팔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보금 선교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순례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독 외국인들의 피해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이 땅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지 상황 추가적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나눠드립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사태 참사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과 우리 국민의 안정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된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현재 수력발전소 파워하우스에 고립되어 있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어제 오후 네팔군 헬기를 통해 무사히 안전지대로 이송됐습니다. 현장 소장은 현지인 직원들의 철수를 돕기 위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분들은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이 머물던 건물 자체가 한꺼번에 유실된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이 더욱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해서 현재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네팔 정부 및 군경과 협력해 한국인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현재 현지 사망자는 36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1,3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앞서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돌발 홍수 위험까지 경고되면서 현지 수색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손을 모아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산을 막아주셔서 2차 돌발 홍수가 발생되지 않고 신속한 수색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24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전 세계가 삽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땅이 있습니다. 함께 손 모아주시고 기도로 그 마음 올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 9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팔 현지 소식 전해드리면서 기도의 마음 함께 모으고 있어요. 현재 시각 아침 7시 50분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팔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김보금 선교사님의 기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아침 어느 곳에 있던지 거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이 기도 들어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고백해 주시고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아멘으로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을 위한 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큰 홍수로 인해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네팔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집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마실 물, 의약품과 안전한 거처가 속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2차 홍수가 올 거라는 소식에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민족이 있습니다. 주님, 크신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난 현장에서 수고하는 구조대원들과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재난으로 무너진 지역들이 속히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네팔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진 네팔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네팔의 영혼들을 함께 도우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늘의 소망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네팔의 소식을 듣고 다같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능히 이루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팔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김보금 선교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아침 네팔을 위한 기도문 함께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마음 이어가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주세요. 기도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네팔을 위한 기도문 바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 장 카드인데요. 이 카드 함께 나눠주시면서 네팔 땅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손길이 전해지기를, 무엇보다 2차 돌발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산을 막아주시고 네팔 땅을 지켜주시라고, 또 무엇보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있습니다.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머 스페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네팔을 위한 기도의 마음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규 생방송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코너들 그리고 익숙한 시간들로 꾸려지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의 마음 이어가 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기도라고 보내시면 네팔을 위한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우리 주변의 동역자분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세계 열방, 특별히 네팔을 위한 기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시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62번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이니 예수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교라고도 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지는 움직임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그 전달자는 복음의 일꾼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그 바로 비밀로 감추어졌고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세와 만대, 즉, 온 세상과 온 세대에 걸쳐서 감추어졌던, 비밀로 숨겨졌던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구체적인 이미지와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구약으로만 메시아를 알았다 한다면, 그것은 알것 같기도 하지만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 결정적으로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시점은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입니다. 세상 말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전 유럽이 함께 사용했던 말은 헬라어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무역이나 여행이나 어떤 일로 로마에 왔는데 그들이 모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로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찼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얼마나 복음의 비밀이 봉인되어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BC와 AD로 나누어지지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그때는 삼국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7년에 신라가 건국되었고, 37년 전에 고구려가 건국되었으며, 백제는 주전 18년에 건국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1884년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들어올 때까지 조국 대한민국은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비밀로 감추어진 나라였습니다. 1884년 동안 말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있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게 된 것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며 또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1884년 동안 비밀에 붙여진 복음처럼 아직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은 비밀이 되어집니다. 듣지 못했으니 알수 없고, 알수 없으니 믿지 못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 되어진 것이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나타났고, 드러났고, 공개되었습니다. 그 비밀의 영광을 아직도 듣지 못한 이에게,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언제까지요? 또한 어디까지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죽은 영혼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 되찾아오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의 영광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는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권함이란 권면과 경고와 강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일대일로 권해야 합니다. 무리나 다중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권면하고 경고하고
강권의

0: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도 제자 삼는 것을 세례와 가르침과 지키게 함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배움의 끝이 있고 졸업이 있고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상에서의 배움과 성장과 성숙은 끝이 없습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자신에게 괴로움이 되든 고통이 되든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찾아왔고 그것이 자신의 육체로 채워지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밀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완전히 습득했다면 더 열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앞에 어떤 조건을 달고 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속에 거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따르며 또는 따라가는 열심과 특심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힘이나 파워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며 공의와 사랑과 뜻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추월하지 않으며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화평,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등과 같은 성품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자 내용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복음을 아는 이는 반드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 복음의 일꾼은 자신이 믿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되고 있고 자신에게는 알려진 것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과 비밀을 알았다면 아직까지 비밀로 봉인된 채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도적으로 권함으로 인하여 복음의 영광 안에 초대함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이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그를 가르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제2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사명 완성되는 날까지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생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 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 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 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 문화전도 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한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0: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물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또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입을 크게 열고 주님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내용 어느 정도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시편 81편 10절은 좋은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1절을 보면 조금 불편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어지는 11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구하라고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주겠다고 말씀 너희들에게 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실망이 담겨진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81편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일까? 도대체 이 시편 81편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1편에 표제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것을 이끌도록 한 지휘자입니다. 음악 전문가로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 찬양대에서 축제의 절기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깃딧이라고 하는 곡조로 경쾌하고 힘있게 부르는 찬양이 바로 시편 81편이다 하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의 전반부는 축제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구원회를 회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권면과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하러 찬양하러 나온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축제는 출애굽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리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기쁨 속에 찬양합시다. 이게 깃딧에 맞춘 노래예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언제 이 찬양이 드려졌는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초하루는 레위기의 절기에 보면 월삭, 매달의 첫째 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해야 됐어요. 저희 교회도 월삭 새벽기도회를 드리잖아요. 늘 새벽기도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월삭 새벽기도회 때는 두세 배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한 달을 시작하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배함으로 그 달을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네. 월삭, 가장 첫째 달의 초하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보름에, 다시 말하면 15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고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은 15일에도 나팔 불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절기는 초막절이구나 연결시켜서 초막절 예배 첫째 달 또 첫날에도 그리고 보름 지난 15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절기 초막절이구나. 특별히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장막을 치면서 40년 동안 지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절기와 축제 예배 속에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면 꼭 이 두 가지는 빠짐없이 들어가야 돼요. 뭐와 뭘까요? 첫 번째, 찬양. 그 다음에 세 가지라면 그 사이에 기도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찬양,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말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출애굽 때는 모세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찬양인데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아멘. 소고는 북이에요. 북. 타악기입니다. 타악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네. 이게 절기 찬양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 현악기도 있어야 돼요. 현악기도. 네. 그래서 관악기 서운하시겠네요. 관악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배 안에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직통 계시가 임했지요. 모세가 직접 법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평가를 받지만 대부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또 음성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출애굽 때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전혀 예상 못했던 말씀도 내가 들었노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나야 돼요.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또 별빛마을 찬양단, 그 찬양단도 중요하죠. 왜? 같이 동참해서 부릅니다. 또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와 갈릴리 찬양대, 마리아 찬양대를 통해서 예배 안에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속에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가? 간단합니다. 내 말 좀 들어라. 나만 섬겨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십계명의 제1계명,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말 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 듣기를 원한다. 이어지는 말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나만을 섬기고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잘 들었나요? 아니요. 잠깐 듣는 척 하다가 금방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듯 하다가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 실망스러운 속에서 아이나 저들 안 볼랜다 하고 저들을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지고 원수들이 찾아와 저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멀찍이서 보시다가 외면하시다가
마음이 계속 쓸리는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럼 도대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가?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양식을 먹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입을 크게 열라. 너 배고프지? 너 지금 힘들지? 내가 너 입에 음식을 넣어줘서 배부르고 힘들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네, 어린 새끼 새들이 입을 쫙쫙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누가 있을까요? 네, 안 보이지만 훤히 보이죠? 엄마? 네, 역시 아빠 새는 안 등장하네요. 네, 엄마 새 혹은 아빠 새가 어린 자녀들에게 다가옵니다. 왔습니다. 그냥 왔을까요? 입에 먹이를 물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새끼들이 입을 쫙 벌려서 놔주세요, 놔주세요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먹을 것 좀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을 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십시오 하고 입을 쫙쫙 벌리는 모습. 하나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귀엽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채워줄게. 내가 먹여줄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실제로 이 맥락 속에서 16절 오늘 81편의 결론을 보시면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기름진 양식 너희에게 주고 기본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반석에 나오는 아주 달콤한 꿀을 통해서 너희 기분 좋게 해줄게.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쫙 크게 벌리고 주님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소리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45편에서 다윗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기왕이면 찬송도 크게 하시고 기왕이면 기도도 크게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시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음식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내 입에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시편을 노래하는 아삽은 누구입니까? 단지 성가대 지휘자만은 아닙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일으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데 그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그 다음에 중년편에 나와요.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함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삽을 향하여 선견자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선견자는 예언자예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선견자 아삽이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나의 정신과 의식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입을 크게 열고 그 말씀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모세와 같은 선견자를 역사의 순간순간 세우셔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를 통하여 명령하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기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깊이 다가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소명하는 장면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에, 마음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려야 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득 채워지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도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도 중요한데 가능한 한 내 입에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대화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내가 내뱉었을 때 책임 있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9세기, 8세기, 특별히 8세기 고전 예언자의 대표적인 예언자인데요. 남유다 출신인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보다도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이 있어서 남유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 눈치를 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고 잘 살면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감사함으로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살만해지고 평안하면 어때요? 교회는 나오는데 아주 간절히 뭐 매달리진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때 그랬어요. 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누르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탈취해갔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는 공정과 공평과 사랑이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바로 아모스가 이것을 지적하고 여러분 공의를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문제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 문이 닫히고 귀가 닫히니까 그 가운데 영적인 기갈이 있고 가뭄이 있고 삶이 무질서해지고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가 되었다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입을 크게 열라. 너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의 풍성함과 영혼의 가람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상을 보는데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0: 벌리고,
1: 네,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0: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명하셨어요.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인자야, 너는 너가 발견한 그 두루마리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리고 3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어떻게 먹는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소화시켜야 돼요.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주 맛이 좋았대요.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았대요. 자, 요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소화시켜서 에너지화하고 창자까지 다 소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밧모섬의 요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그리고 바벨론의 에스겔이 했던 방식을 따라서 이 책을 먹는 방법을 배우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지성을 쏟아부었고 기도해 왔다.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지성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사의 명령은 초대이기도 하다. 식탁으로 와서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하나 내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화되어서 뭔가를 이루어간대요. 우리의 영혼과 몸의 건강함과 온전함, 생명력과 거룩함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래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몸을 온전케 하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 행동을 규정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아 먹어야지요. 신명기 6장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네,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 세 가지를 인간의 성품인 지정의로 설명을 했어요. 지는 뭐죠? 지성, 머리로. 정, 감정, 감성. 의, 의지를 들어서 손과 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지성을, 머리를 쓰면서 해야 돼요.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깊이 좀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도 좀 뜨겁게 하고 찬양도 힘차게 부르면서 나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또 감성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또한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나의 의지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나의 발걸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바른 신앙생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0: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성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성숙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작게 열지 마시고 크게 여십시오. 찬양할 때도 기왕이면 큰 소리로 입을 쫙쫙 벌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나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고백 속에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꼭 누리시고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어보니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는 촉촉한 가을비, 대지를 적시는 그런 아침입니다. 가을을 앞당기며 재촉하는 이 비처럼 우리의 지친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조용히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아침